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손남 가수가 부른 북경 본보기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소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계속해서 황상룡 작곡의 석화 작사 림혜용 가수가 부른 나의 할머니 보내드립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0: 어깨를 젖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위글 종노래입니다. 너는 기억하니.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세월의 노래.

꽃이 피고 단풍이 드는 내 고향. 그토록 사계절이 분명하여 그림같이 아름다운 내 고향. 멀리 떨어질수록 오래 갈라질수록 더더욱 보고 싶은 사랑하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제28회 상해국제영화제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의 해에 상해에서 주최한 첫 번째 국가급 문화성회로서 올해 상해국제영화제는 개봉률이 새 기록을 경신했고 업계 화제가 새롭고 다양하며 대중들의 참여 분위기가 농후하고 인문학적 요소가 많았습니다. 국내 유일한 국제 A류 영화제인 상해 국제 영화제를 통해 영화의 도시 상해는 재차 전 세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금작상은 국제적 시야를 충분히 구현했고 국내외 걸작들이 한 무대에 올랐습니다. 중국 영화 대서양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모로코 감독 야신 이드리시와 배우 하디자 아마리가 영화 할리마로 각기 최우수 감독상과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으며 중국 배우 장송무는 향한과의 합작 영화 종리상자 속의 비밀로 남부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 벨지크 영화 미광 소녀가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상해 국제 영화제는 125개 국가와 지역에 근 4,100부 영화를 접수했습니다. 49부 영화가 금작상 5대 부문에 진출했으며 34개 국가와 지구가 포괄되었습니다. 그중 41부 영화가 세계 첫 개봉작으로 비례가 83.67%에 달해 2025년 대비 6.12포인트 제고되었습니다. 주 경연 부문과 다큐 부문에 진입한 모든 영화는 첫 개봉입니다. 점점 많은 국내외 영화인들이 개봉 도시를 상해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경연 영화 외에 수많은 해외 신작들도 상해 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습니다. 헝가리 국가영화학원 주석이며 감독인 케일 사바는 이번 영화제에 2025년 신작 헝가리 결혼식을 추천했습니다. 케일은 상해 국제영화제는 아시아 범위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영화제로 상해 영화제에서 아시아인과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장르를 볼 수 있고 서로에 대한 려해를 증진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수년간 국제 교류를 갈고 닦은 상해 국제 영화제는 글로벌 보급력이 지속적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번 금작상 후보에 오른 영화는 지난해의 28개국에서 34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처음으로 가나,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의 출품작을 접수했습니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영화도 최초 등장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신흥 영화 지역들이 상해 국제 영화제에서 일상화 전시 플랫폼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상해대학 상해영화학원 교수이며 상해영화평론학회 회장인 류해파는 국제적인 A류 영화제에서의 위치와 전략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근년래 상해 국제 영화제는 유럽의 3대 영화제와 주목점과 포괄면에서 달라지고 주동적으로 자아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로써 주동권과 선택 범위가 덜 넓어졌으며 더 많은 새로운 역량을 상해 국제영화제로 끌어모을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도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67부 무엇 때문에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강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천년의 도자기 도시 경덕진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등주시 한 화상석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12명 승객의 안전을 지켜냈으나 정작 본인은 좌석에서 쓰러진 버스 운전기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0: 먼저 20차 당도해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67부 무엇 때문에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강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박민걸 아나운서입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두 개 큰 국면을 통합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가의 문화 소프트 파워와 우리나라의 국제 전파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린 전략적 포치입니다.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해 개혁과 발전의 안정을 위해 유리한 외부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의 절박한 수요입니다. 역사가 요구하고 풍부하고 심오한 중화 문명은 중화민족 특유의 정신적 표징으로서 당대 중화 문화의 기반이고 인류 문명의 진보를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국제전파의 수정혁신을 힘써 추진하고 내부 선전과 외부 선전 체제를 잘 조정하고 중화 문화의 대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여론에 대한 인도와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이 현저하게 강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형세와 임무에 직면하고 있는데 현 시기 국제 여론장의 대결은 매우 큰 정도에서 담론 경쟁과 서사 경쟁인데 특히 서방 세력이 강하고 우리나라가 약한 국제 여론 구도에 비추어 담론과 서사에 대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려면 중국의 담론 체계와 서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 국내외에서 모두 통하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범주, 새로운 표현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중국의 이론으로 중국의 실천을 해석하고 중국의 실천으로 중국의 이론을 승화시키며 우리나라의 종합 국력과 국제적 지위와 걸맞은 국제 발언권을 형성해 중국의 이야기 및 그 배후의 사상적 힘과 정신적 힘을 보다 충분하고 선명하게 과시하고 역사적 위협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리한 외부 여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은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는 데서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문명은 상호 교류로 다채로워지고 상호 참조로 풍부해집니다. 문명의 상호 소통과 융합을 견지하고 각국 인민이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신적 유대를 튼튼히 다져야만 인류 운명 공동체를 보다 잘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화 문명은 예로부터 개방성과 포용성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 바 기타 문명과의 상호 교류와 참조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끊임없이 유지해왔습니다. 5천여 년에 달하는 중화 문명의 발전사가 충분히 설명해주다시피 종, 기술, 혹은 자원, 인류, 심지어는 사상, 문화를 막론하고 모두 끊임없는 전파, 교류,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습니다.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려면 각종 형식의 인문 교류 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중화 문화와 각국 문화가 상호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추진해 공동 진보를 실현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도 심오한 정신적 원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희망과 도전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뚜렷이 심화되고 있고 문명 충돌, 문명 우월 등 논조가 인심을 어지럽히고 있기에 문화 교류, 문명 참조를 강화하여야 할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문화 강국 건설을 추진하려면 중화 문화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중화 문화의 대외 진출을 더욱 잘 추진해 중화 문화의 힘을 과시하고 중국의 이야기를 고양하고 문화로 사람을 교화함으로써 세계를 향해 보다 중국 특색을 갖추고 있고 중국의 정신을 구현하며 중국의 지혜가 잠재되어 있는 우수한 문화를 해석하고 보급하며 중화 문명이 내포하고 있는 전 인류의 공동한 가치를 고양하고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확고히 수호함으로써 인류 문명의 진보를 위해 새로운 보다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국제 전파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파력은 영향력을 결정하므로 국제 전파 능력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대외 선전 사업에서의 한 가지 중요하고도 긴박한 전략적 임무입니다. 중국을 널리 소개하고 선전하는 사업을 잘하여 진실하고 입체적이며 전면적인 중국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나라의 국제 전파 능력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임무로 삼고 국제 전파의 효과성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대외 선전과 소개를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습근평 총서기의 고차원 방문과 중요한 회의와 활동에 대한 대외 선전을 잘하며 습근평 총서기의 저작에 대한 번역 출판과 해외 보급을 잘하여 습근평 총서기의 인격 매력과 령수 이미지를 생동하고도 풍부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선전과 해석을 강화해 외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은 진정으로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은 왜 해낼 수 있으며 막수주의가 왜 가능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왜 좋은가 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국제 전파의 법칙을 장악하고 전파 예술을 향상시키며 부동한 지역, 부동한 국가, 부동한 군체를 밀착한 정밀화 전파 방식을 취하고 중국을 널리 소개하고 선전하는 사업에 글로벌 표달, 지역화 표달, 세분화 표달을 추진해 국제 전파의 친화력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고 대다수를 단결하고 쟁취하며 중국을 요해하고 중국을 선호하는 국제 여론 동맹을 끊임없이 확대해야 합니다. 신시대 국제 전파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재 대우를 건설하고 강화하며 국제 전파 능력 훈련 체계 건설을 강화해 대외 선전의 인재 고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잎.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천년의 도자기 도시 경덕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84번째는 천년의 도자기 도시 경덕진입니다. 장강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경덕진은 역사적으로 광동의 불산, 호북의 한구, 하남의 조선진과 함께 중국 4대 도시였습니다. 장강의 남쪽, 남룡의 북쪽, 강서성 동북부에 위치한 경덕진은 유한 역사를 보유한 고성입니다. 경덕진은 기원전 200년에 진나라 때 고강군에 속했고 한나라 때는 타양현에 속했으며 창남진이라 불렀습니다. 기원 300년의 동진 때 형조 자사가 이곳에서 발생한 용모를 평정하고 새롭게 평정했다는 의미로 신평진으로 개명했으며 이때부터 도자기읍이 점차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덕진의 명칭은 천여년 전에 송나라 경덕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경덕진에서 송나라 황궁에 진상한 도자기가 품질이 좋고 바닥에 모두 경덕연제라는 글자가 새겨져 사람들은 그 도자기를 경덕자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경덕자기를 만든 곳의 지명도 점차 경덕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송나라 황실이 남쪽으로 이주한 후 북방에 많은 도자기 장인들이 경덕진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당시 경덕진에서는 벌써 옥처럼 맑은 청자를 만들었는데 그 공법이 정교하고 수법이 세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도자기 전문서인 도기도 이때 편찬됐습니다. 800여 년 전에 원나라 때 경덕진은 중국에서 도자기 제조 기술이 가장 높은 도요를 가지고 있었으며 원나라 조정의 도자기 관리기관인 부량자국도 경덕진에 설치됐습니다. 고후 명나라와 청나라 때 경덕진은 줄곧 도자기업의 중심지였으며 황궁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관유도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경덕진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가 번창한 중국 4대 유명 도시이자 명실공히 도자기의 도시였습니다. 현재도 도자기의 도시인 경덕진은 모양이 우아하고 품종이 다양하며 품격이 독특한 많은 도자기를 만듭니다. 옷같이 하얗고 거울같이 밝으며 종이같이 엷은 경쇠같이 맑은 소리를 내는 경덕진의 도자기는 도자기 예술의 보물입니다. 다양한 경덕진의 도자기 중 백색과 청색이 조화를 이루는 총화자와 반투명한 구멍이 신비한 룡룡자, 채색의 꽃이 화사한 분채자, 오색의 무늬가 아름다운 안색유자 등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원나라 때 제조되어 명나라와 청나라 때 최고의 번성을 누린 총화자는 백색과 청색이 어우러진 도자기가 오랜 세월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아 영원히 지지 않는 청색의 꽃이라 불립니다. 요리를 박은 도자기라 불리는 룡룡자는 투각 기법을 이용해서 도자기에 청색으로 온갖 무늬를 새겨 청화 룡룡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동양예술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분채자는 부드러운 색상으로 그린 전설 중심의 온갖 스토리를 담아 중국풍이 다분합니다. 안색유자는 요로에 산화금속을 추가해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 풍성하고 다채로우며 자연스러운 온갖 색채의 무늬가 형성되는 도자기입니다. 안색 요자는 굽는 과정이 어렵고 색채가 아름답다고 해서 인간이 만든 보석이라 불립니다. 1700여 년의 도자기 역사는 경덕진의 풍부한 도자기 문화를 부여했습니다. 경덕진이 보유한 정교한 도자기 제조 공법과 독특한 도자기업 풍소, 소중한 고대 도자기 문화 요적은 도자기 역사 연구에 참고적 가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재 경덕진에는 30여 곳의 고대 도자기 문화 요적이 보관되었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명소는 호전고요 요적지와 고령고강 요적지입니다. 경덕진 도요 중에 보숙이라고 불리는 호전고요 요적지는 경덕진에서 역사가 가장 유구하고 규모가 가장 큰 도요입니다. 이 요적지에서 당나라 후반과 성원, 명나라 때의 도자기 문화유산이 출토되어 7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경덕진의 도자기 제조 기술과 도자기 예술의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고령 고강 요적지에서는 질 좋은 점토가 나서 유명합니다. 경덕진 도자기업의 형성은 도자기의 발전을 이끌어 경덕진은 이로부터 강남의 대표 도시라 불렸습니다. 원나라와 명나라, 청나라 때 번창한 도자기업으로 상인들이 경덕진에 밀려들면서 많은 거리를 조성되고 건물이 축조되었습니다. 경덕진에 지금까지 보존된 명나라와 청나라 때 건물은 100여 채가 넘습니다. 다수가 당시의 관리와 부자들의 저택이었던 여러 건물들은 규모가 웅장하고 조각이 정교하며 품격이 독특해 고건물 연구와 도시발전사 연구에 중요한 참고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삼료묘 옆거리는 고대의 안희와 강사를 오가는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현재도 80m 길이의 명나라 때 거리와 다수의 명청 시기의 고건물이 보존돼 그 거리를 거닐면 명청 시기 경덕진의 보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종국 창건 후 이곳의 도자기업은 더 좋은 발전을 가져와 오늘날 경덕진의 4대 도자기는 품질이 더 향상되고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품종도 더 늘고 공법과 디자인도 더 풍부한 경덕진의 도자기는 현재 세계 100여 개 나라와 지역으로 수출되며 경덕진은 도자기의 도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칩니다. 역대 도자기를 한 공간에 모으고 천년의 역사를 설명하며 도자기의 도시 문화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 1980년대 경덕진은 근교의 품격이 독특한 명소인 고도자력사 박람구를 조성했습니다. 고대 도요와 명총식의 건물 도자기력사 박물관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 명소에서는 도자기 제조 과정을 직접 보고 경덕진의 도자기 공법과 고대 도요의 풍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황산 산발에서 파양호 벌판으로 과도하는 지대에 위치한 경덕진은 풍부한 도자기 역사를 보유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거느립니다. 도심의 련화당은 도시에서 보기 드물게 고유함을 자랑합니다. 한자로 료자 모양으로 된 련못에는 련꽃이 화사하고 수양부들이 한들거리며 련못의 주변에는 아늑한 오솔길 양쪽에 정자와 루각이 예스럽습니다. 경덕진의 거리를 거닐면 풍부한 도자기 요적과 예술은 명총식이 고건물 곳곳에 가득한 온갖 도자기들이 경덕진의 풍부한 도자기 문화를 말없이 설명하는 듯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 나에게.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연례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은 등주시 한 화상석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국호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0: 산동 등주의 용천문화광장 북부에는 한나라 시기 건축 품격을 본따서 지은 독특한 건물 등주시 한화상석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등주시 한화상석관은 국가 1급 박물관, 국가 3A급 관광구일 뿐만 아니라 산동성에서 유일하게 한화상석을 주제로 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한부의 한나라 역사책 마냥 천년 전의 이야기를 묵묵히 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시기 등주는 등현이라 불리웠고 산동 문화와 중원 문화의 합류지대로 농업이 발달하고 수공업이 번성하며 한나라 사회 풍모의 전형적인 축소판이었습니다. 이로써 등주는 한화상석의 중요한 발원지이자 집중 출토지로 됐습니다. 청나라 말기 민국 초기부터 등주에서 부단히 한나라 시기 화상석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당면 관내의 한화상석은 2천여 개에 달하고 각종 한나라 문물은 2만여 점에 달합니다. 20세기 50년대 이 소중한 문물들은 현 문화관에서 전시됐습니다. 1958년 등현 박물관이 창립되며 한화상석은 역사혁명 문물 부문에 진열됐다가 그 후 전문 전시청을 설립했습니다. 1997년 등주시 한화상석관이 박물관 내에서 공식 성립되고 개방됐습니다. 2007년 정부는 3천여만 원을 투자해 용천문화광장 북부에 신관을 세우고 2008년 3월 신관이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관내에 들어서면 대한왕조에 돌아간 듯 한나라를 모방한 건축 풍격이 물씬 풍깁니다. 박물관은 4층으로 구성됐고 층마다 기능이 명확하게 배분됐습니다. 1층과 지하 1층은 기본 전시청이고 2층은 동서 두 전시청과 휴식구역이 설치되어 있고 3층은 복구실과 사무구역, 4층은 멀티미디어청입니다. 대표적인 정품청은 1층 동부에 위치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정교한 화상석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부와 신분을 상징하는 옥벽과 영생불멸을 뜻하는 상록수는 한나라 사람들이 몸은 죽어도 얼은 죽지 않는다는 관념을 보여주었습니다. 우경도는 한나라 농업 생산 환경을 생동하게 보여주었고 사수승정, 주몽왕, 서왕모, 회견 등 화상석은 풍부한 역사문화 정보를 담았습니다. 전시청 내 서간무제 시기 석곽 화상석은

0: 음각의 수법으로 상록수와 옥벽무늬를 새겼는데 가장 대표적인 한화상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층 서부에 위치한 사당청은 동한시기 묘지 앞에 있던 지상 건물을 전시했습니다. 이곳은 친지들이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르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는 서왕모, 소차와 양차, 방직도 등 화상석들이 있고 190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소중한 영원 10년 기념 화상석도 있습니다. 지하 1층 동부의 석곽청은 중간에 상실석광묘와 단실석광묘 두 채의 석곽 복구 묘지를 전시했습니다. 석곽은 산동 안이 북부 조기 화상석묘의 건축 형식입니다. 경내에는 수많은 조기 석광묘들이 출토한 적이 있어 한화상석의 기원과 한나라 장례 풍속을 연구하는 데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전시석에는 또 한나라 장인들의 뛰어난 기예를 감탄케 하는 별을 입에 문 봉황, 쌍룡, 쌍봉 화상석이 있습니다. 석실청은 지하 1층 중서부에 위치해 있고 방상시도, 코끼리 타는 승려도, 사냥도 등 화상석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 북송 벽화묘와 원강 군현묘 두 채의 큰 묘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석실묘는 동안 시기에 나타난 새로운 묘지 형식으로 등주 고대 문화 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북송 벽화 석실묘의 발굴은 산동 지구에서 극히 드물어 송나라 문화예술을 연구하는 데 대해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기본 전시 외에 등주시 한화상석과는 또 각지 대학교와 문화박람 등 다리와 손잡고 문화교류, 림시전시, 공익강좌 등 행사를 주최하면서 한화상석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등주시 한화상석과는 문물의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전승의 중요한 담채로서 그 독특한 역사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로 우리가 한나라 사회를 요약하는 중요한 창구로 되고 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만의 길.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12명 승객의 안전을 지켜냈으나 정작 본인은 좌석에서 쓰러진 버스 운전기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최근 절강 두산에서 버스 운전기사 조효가 운전하던 중 갑자기 질병이 발작했습니다. 생명의 최후의 찰나, 그는 혼신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두 번 밟아 차를 안정적으로 세웠습니다. 이로써 12명 승객들의 안전을 지켰고 저녁 퇴근길의 수많은 차량과 운전자의 안전도 지켰습니다. 6월 15일 18시 33분 감시 카메라는 놀라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조효의 몸이 갑자기 앞으로 기울어 하마터면 핸들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러고는 억지로 몸을 곱게 펴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신호등 길목에 버스를 세우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나른해져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도선을 들 힘도 없었고 두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18시 34분 그는 갑자기 온몸에 힘을 주고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힘을 몰고 다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 한 발로 브레이크를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쓰러졌는데 오른발은 여전히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의 승객들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앞으로 가서 살펴보니 운전기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120, 110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과 의료진이 신속히 도착했고 경찰 두 명이 조유를 길가로 옮겼고 의료진이 무릎을 꿇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23시 17분 조유는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의 진단에 따르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인한 심근경색이 사인이었습니다. 조산시 대중교통요한회사 안전생산부 장려 부장은 사후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다시 쓰러져서 발을 불면 마침 도로면이 울퉁불퉁해 차가 미끄러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유는 위험 상황을 차단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주차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 차량 정지 상태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힘있게 밟으면 차가 자동적으로 잠겨집니다. 조유는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도 이 관근 동작을 완성했습니다. 이 본능은 그의 22년 운전 경력과 34만 킬로미터 안전운전의 축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19년 입사 이래 무사고 무교정 위반 무신고를 기록한 그는 연 7년 동안 안전운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타이어 펑크는 어떻게 처리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날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승객이 갑작스레 병이 발작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지 등 수많은 훈련을 거쳐 뼈속에 스며든 본능으로 되었습니다. 조유의 동료들은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혈당이 다소 높은 것 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출발 전 그는 여느 때처럼 불편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 련가.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청나라 애국 정치가 임칙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임칙서, 자는 소목이고 복근성 후관현 출신이다. 1811년 진사가 된 후 공자진, 위원동과 함께 경시에 취용해 학문을 제청했다. 임칙서는 선후로 동동하도 총독과 강소 순무, 호강 총독에 역임했다. 임칙서가 벼슬하던 시기 청나라는 은혜 부족으로 백성들은 곤경에서 허덕였다. 그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과의 아편무역으로 인한 것이었다. 당나라 때 조공품의 한 품목으로 중국에 들어온 아편은 황실 귀족, 급기야 민간의 부유층에까지 급속히 확산됐다. 1820년 아편 수입량은 4천여 상자, 1838년에 와서는 아편 수입량이 4만여 상자에 달했다. 18년 사이 중국의 백은이 2억여 원이나 아편 무역에 당진됐다. 호광 총독을 담임하던 시기 임칙서는 도광제에게 아편을 금지할 때 관한 조진 아편 금연서를 올려 이미 상주된 황작자의 엄금론에 찬동하면서 구체적이고 강경한 방법을 제시했다. 임칙서의 제의는 즉각 황제에게 받아들여졌다. 황제는 그를 음차 대신으로 봉하고 광동에 파견해 아편 흡연을 근절시키도록 했다. 임칙서는 광동에 도착한 후 먼저 아편 밀수, 흡연 장소, 아편을 운송하는 영국 선박 등에 대해서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한 후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편 금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아편 판매상들은 3일 내에 그들이 소유한 아편을 바치해야 하며 외국 상인들은 앞으로 영원히 중국의 아편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강경히 요구했다. 임칙서는 아편을 피우는 사람, 흡연자에게 기구나 설비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엄벌을 내리는 한편 중국과 영국의 무역을 전면 중지시키고 군대를 파견해서 영국 상관들을 포위했다. 1839년 임칙서는 영국 상인들에게서 몰수한 아편 2만 238상자를 홈은 백사장에서 소각시켰다. 당시 이 아편을 소각하는데 20여일이 걸렸다고 한다. 아편을 소각한 임칙서의 장거는 중화민족의 존엄을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편 소각 사건으로 중국과 영국 관계가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에서 영국의 한 수병이 중국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0: 하여금은 해당 인사들로 하여금 외국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게 하는 한편 외국의 동태를 알기 위해서 신문, 잡지, 소속 수집과 번역을 적극 추진해 사주지, 화사이언 등을 편찬했다. 그가 남긴 조서로는 인문충 공종서, 운좌산 방문초, 운좌산 방시초 등이 있다.
1: 끝곡으로 추억의 향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가 산동성 독조지를 시찰할 때 발표한 종양 연설이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을 경계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방글라데시오 타리크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9차 위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캄보지아 인민당 주석이며 참의원 의장인 훈센을 접게 됐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6월 24일 산동성 덕주시를 시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농경지를 돌아보고 마을의 당군중 봉사센터, 촌민가정을 방문하면서 당원 간부, 대중들과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한편 습근평 총서기는 농업 농촌 발전과 기층 당 건설과 관련해 일련의 종료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지 간부와 대중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지시 정신을 존칙으로 당 건설의 인솔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고 착실한 조치로 재반 업무를 잘 추진해 양곡 등 중요한 농산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0: 지 실정에 맞게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며 근면과 지혜로 더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여름 파종이 한창인 시절에 산동성 덕주시 릉성구 변림진 동우가 촌은 모두가 다망한 모습이었습니다. 24일 오전 습근평 총서기는 동우가 촌을 찾아 농전 물도랑 곁에서 물과 비료 일체화 시설을 시찰하고 농전에 들어가 대규모 양곡재배농, 농기계 운전수, 농업기술자들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총서기는 식량 생산의 재반 지원 정책을 잘 실시하고 농업물자 공급과 가격 안정을 보장하며 선진적이고 적합한 품종, 기술, 장비를 적극 보급함으로써 단위당 수확 과와 효익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켜 올해 양곡 풍작을 힘써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우가 촌의 대규모 양곡 재배농인 우서렬은 400여 무의 땅을 다루고 있고 올해 밀 무당 생산량이 1,300근에 달했습니다. 총서기를 만난 우서렬은 격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서렬은 점적 테이프를 살피다가 고개를 돌려 총서기를 발견하고 너무 격동됐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는 우리 집 논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단계 나는 주변 촌민들을 이끌고 계속 농산일을 잘해 물과 비료의 일체화가 다수하게 특별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양곡을 잘 심고 풍작을 거두며 돈을 많이 벌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덕주시 릉성구 미왕장진 농기계 운전수 송지걸은 지금 농촌의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기계화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서 농기계 보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가 아주 기뻐하며 우리의 농업 봉사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농기계 봉사 전문 합작사를 설립해 주변 사람들을 이끌고 더 규범적이고 촌민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양곡 안전 생산을 위해 기여할 생각입니다. 덕주시 릉성구 농업기술보급센터 기술원 최심년은 우리는 총서기의 지시를 업무에 더욱 잘 관철해 신품종 신기술이 더 많은 재배농들에게 접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촌민들이 농업 지식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더 정밀하게 학습해 이런 지식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 문명촌인 서우가촌을 시찰할 때 습근평 총서기는 촌 당조직은 당건설의 인솔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고 촌민 대중들의 열성을 충분히 동원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지속적으로 새 성과를 이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우가촌 당지부서기 황준주는 총서기에 간곡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촌에서는 단합발전과 통합진흥 방법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황운주는 총서기는 우리 당의 대중봉사센터 대민봉사소 제품전시 방송청을 돌아보고 민생과 관련한 일들을 문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봉사센터는 당건설의 인솔 역할을 손잡이로 달마다 정기적으로 당원대회를 열고 다음 단계 발전을 함께 논의합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부탁을 명심하고 우리 향촌을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건설할 것입니다. 서우가촌 촌민 우흠휘 집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실내 장식을 살펴보고 우흠휘 가족들과 둘러앉아 일상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우흠휘는 총서기가 가정 상황을 관심하면서 자세히 물어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가 우리 집을 방문해 식구들은 모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총서기는 우리 가정의 생활, 구체적인 소득, 부모의 건강, 부모의 양로와 의료 등 농민 생활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당의 좋은 정책들이 착실하게 우리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바른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은 결국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데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공복의식을 강화하고 인민을 위하는 정감을 키우며 대중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며 난제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실속 있게 증강해야 합니다. 총서기는 촌민들이 당의 영도 아래 고향을 점점 더 아름답게 건설하고 생활이 점점 더 행복하기를 축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며 새 장정의 길에서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인민들이 더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덕주시 릉성구 변림진 향촌진흥 덕흔구역 책임자 강홍도는 총서기는 여름 파종을 관심하고 인민들의 사소한 일까지 관심해 주었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큰 동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중들의 소득을 올리고 생활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산동성 당위원회 조직부 조직 1처의 리조량 처장은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관철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산동성 당위원회는 민중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민중들의 만족도를 학습교양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표준으로 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조량 처장은 산동성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실속 있는 민생 업무를 계속 잘 처리하며 인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실속 있게 증강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산동성 농업농촌청 발전계획처 공림무왕 처장은 습근평 총서기가 산동성을 시찰할 때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앞장서서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데 조준해 식량안전에 정치적 책임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 대중의 추구를 만족시키는 데 주목해 업무를 처리하고 책임을 다하며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현대화 강성 건설을 위해 삼농의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25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방글라데시오 타리크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서로를 이해하는 진선적인 린국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총리 선생이 곧 회담을 갖고 중국과 방글라데시 관계 한층 더 심화할 때 관해 새로운 교육을 세우게 됩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가 자국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며 방글라데시 신임 정부의 순조로운 집권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함께 설린 신세를 견제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실무 협력을 확대해 중국과 방글라데시 관계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함께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하고 항구, 수리 등 주요 상징적 프로젝트의 착실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며 무역 공급망, 금융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공동발전과 분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더 많은 우수 제품을 수입할 의향이 있으며 중국 기업의 방글라데시 투자를 지지하고 신에너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신흥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방글라데시 측이 계속해서 중국 기업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쌍방이 의료, 교육, 청년, 문화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민중의 획득감을 제고하길 바랍니다.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모두 발전 도상국입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다자간 협조와 조류를 긴밀히 하고 공동 리익을 수하며 발전 도상국의 단결과 자강을 촉진하고 글로벌 남방의 공동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이크 총리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며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일대일로 협력 구도 내에서 경제 무역 인문 분야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비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가이라 선언, 포츠담 선언 및 유엔 헌장에 기반한 전후 국제 질서를 확고히 수호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를 지지하고 중국과 다자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길 바랍니다. 회담에 앞서 리강 총리는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타리크 총리를 위한 환영식을 진행했습니다. 회담 후 두 나라 총리는 여러 협력 문서 서명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오종용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9차 위원장 회의가 25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신춘능이간 상표법 개정초안 수정의견, 회계사법 개정결정초안 수정의견, 황강통상구 향항측 통상구 및 관련 연장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향항특별행정구에 부여하는 결정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관련 초안 개정안

0: 의원과 결정 초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업무위원회 조임인 서경재가 한 2025년 중앙결산초안 및 2025년 중앙결산보고서 심사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2025년 중앙결산 승인에 관한 결의초안 대리 작성고를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류기 비서장이 한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보고와 인사 임면한 심의 상황 등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위원장 회의는 상기 초안 개정고 등을 상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중공장 총축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재가 25일 오후 북경에서 캄보지아 인민당 조속이며 참여원 의장인 훈신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석분평 주석이 캄보지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 양국 주도자는 신시대 전촌 후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한다고 함께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 함께 양당 양국 주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지침으로 전통 진선을 이어가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발전 진행을 함께 도모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캄보지아 립법기구와 함께 립법, 감독 등 업무 경험을 서로 배우고 창조하며 양국 인민의 상호 려해와 진선을 촉진함으로써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 건설에 더 잘 일조할 것입니다. 훈신 의장은 수교 이후 캄보지아와 중국의 쌍무관계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실현을 겪으면서 신시대 전촌후 운명 공동체로 격상됐다고 피했습니다. 훈신 의장은 캄보지아는 대중국 진선 정책을 단호히 시행하고 중국과 정당, 립법기구 등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철석 같은 양국 진선을 심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쉐크레티 자크르가 접견에 참고했습니다.
0: 제9회 중국 유라시아 박람회가 25일 신강 우룸치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유라시아 대륙은 예로부터 문명이 융합되고 상업과 무역이 화합하는 곳으로서 오늘날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제협력의 중점지역으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비단의 길 정신을 발양하고 유라시아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유라시아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유라시아 각국과 함께 제 분야의 실무협력을 실속있게 추진해 고대 비단의 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왕성한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설성 부총리는 유라시아 지역 각국이 호혜상생의 협력을 강화할 것과 관련해 네 가지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발전 전략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각국 요구사항의 접점, 리익의 교차점, 미래 성장점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둘째, 고수준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며 투자 협력의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다원적이고 효율적인 연결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기초시설의 하드 연결과 규칙과 표준의 소프트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새로운 발전 동력을 육성 강화하고 신품질 생산력 발전의 기회를 포착하고 더 탄력적인 산업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설성 부총리는 중국 공산당이 확고한 영도와 전국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신강의 각종 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신강이 비단의 길 경제대 핵심 지역 건설을 다그치고 국내외 이중순환을 촉진하는 데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카자흐스탄 로만 마나칼림 부총리, 키르기즈스탄 아쿤 비코브 부총리, 파키스탄 국민의회 무스타파 부의장이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정설상 부총리는 박람회 전시관을 돌아보고 참가기관 책임자들과 교류했습니다. 24일부터 25일까지 정설상 부총리는 로만 마나갈림, 아쿤비코브, 무스타파와 각기 만나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사를 나누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은 각국과 정치적 상무 신뢰를 한층 더 증진하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 관심사를 확고히 지지하며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인문 교류를 긴밀히 하는 한편 다자 기제 내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 각국과 각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정계 인사들은 박람회의 개최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표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높

0: 비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손잡고 1대1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와 무역, 투자, 기초시설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1: 고품질 발전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자 형제 정책회를 보고회 제2차 보고회가 6월 25일을 복경에서 개최됐습니다. 과학기술부 당조석이며 부장인 음화준은 18자 당대일에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과학기술 혁신을 매우 중시하고 있어서 전국 과학기술 업무의 하나의 바둑판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민생복지 증진,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 국가전략 리익 수호에 대한 지원 역할이 더욱 강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우리는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조준해 기초연구와 원천적 창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이 민생복지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융합을 추진하며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다그쳐 실현해야 합니다.
0: 안위성 수계현 리먼진에는 찻집 조정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당지부 서기이며 주임인 왕사괭은 30년 이상 당령을 가진 당원입니다. 40여 년 동안 기층에 뿌리를 박은 그는 각종 분쟁 2천여 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층 일선에서 높이 휘날리는 당기, 오늘은 한 잔의 차 조정법이 생활을 더 아름답게 만든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수계현 리만고진의 아침 사람들은 찻집에서 빵빵차 한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납니다. 찻집 조정센터 왕사괭 주임은 현재 지역 주민들의 이웃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5촌은 이웃과 공용 토지를 차지하는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습니다. 찻집에서 차는 식으면 다시 따르고 말이 급해지면 다시 진정시킵니다. 한 주전자의 차를 마시는 동안 새 당사자가 자리에 앉아 이웃이 공용 토지를 돌려주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이 조용히 해결됐습니다. 쌍방은 서로 차 한 잔을 권하며 서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5촌은 이번 조정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5촌은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다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의미를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정 방법을 왕사괭은 한 잔의 차 조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왕사괭은 이는 단순한 한 잔의 차가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가 녹아있고 우리 현지 사람들이 뼛속 깊이 즐기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편안함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리에 앉아 대대로 대화하면 얼마든지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리만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왕사괭은 주도적으로 지역 한 찻집에 리만진 찻집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원래 소송 대리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사건들도 그는 모두 무료 조정으로 해결했습니다. 왕사괭은 만약 내가 한 걸음 물러선다면 그것은 내가 당원이라는 이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심은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그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일들을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왕사괭의 주도와 영향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조정팀에 합류했습니다. 원래 조정 대상이었던 리조풍은 자기가 합류한 것도 항상 백성들의 리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왕사괭이 가장 중히 여긴 것은 언제나 지역 주민들의 찻집에 가서 시비를 가려달라는 그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왕사괭은 차를 매개로 하고 화합을 귀하게 여기며 내일을 우선으로 하는 한 잔의 차 조정법 리념이 우리의 조정에 녹아들어 생활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고코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럽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에 오늘 이 시간에는 유럽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에 승부수를 거는 논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일 오전 제4회 체인 박람회 현장에서 중국 유럽 동맹 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상담회 초청회 분위기는 잠옷 열렬했습니다. 열렬한 교류와 협력 계약의 체결 장면을 지켜보면서 중국 유럽 동맹 상회 전국 부회장인 라클 라미레즈는 깊은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올해 첸 박람회에서 많은 유럽 업체들이 디지털 기술 체인, 첨단 제조 체인, 건강 생활 체인 등 전시관에 등장해 실제 행동으로 중국 공급망에 승부수를 거는 기업의 논리를 해석하면서 중국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수년간 깊이 뿌리내린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공급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부총재 윤정은 중국 공급망에 승부수를 건 것은 비용과 기술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완비화된 지원 체계와 우수한 인재 자원은 기업이 납품 조기를 단축하고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중국 내 연구개발과 제조의 심층 협력은 제품의 순차적인 갱신과 정경 실행을 다그치고 기업이 복제할 수 있는 응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글로벌 시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윤종 부총재는 중국의 공급망 능력은 이미 우리가 글로벌 혁신과 납품을 위한 기반으로 되었다면서 완비화된 산업체계, 초대형 시장,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는 경영 환경은 중국을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의 안정기와 혁신 원천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설계, 핵심 부품 제조, 항공기 조립, 퇴역 항공기의 회수 재활용 이르기까지 에어버스는 중국과 전 산업체인을 아우르는 심층 협력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에어버스의 전진 두 번째 항공기 조립 라인은 작년 10월에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에어버스 중국 구매 부사장인 마크 헤슈만은 기자에게 중국의 공급망은 에어버스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버스가 중국에서 40년 이상 실천해온 사실이 증명하듯이 유럽 기업은 중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 기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을 원한다에서 중국에서 세계를 위한다에 이르기까지 많은 첸 박람회 유럽 참가 기업들이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나 에어버스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의 활발한 혁신 생태계, 완벽한 기초시설,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환경이 중국 시장을 기업의 글로벌 혁신과 산업 배치의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아크해양생물위안회사 최고 경영자 마츠 요한스는 첸 박람회의 새 친구입니다. 그에게 서서 중국은 거대한 제조업 체계,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항구 네트워크, 효율적인 운송 기초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기술 혁신 성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회사가 중국에 투자하여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연결하려면 중국 공급망과 연결해야 합니다. 중국 유럽 동맹 상회의 최신 조사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고효율적이고 원가 효과성을 구비한 공급망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응답한 유럽 기업 중 75%가 중국 내 생산 효율이 전 세계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라클 라미레즈 부조석은 중유럽은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리익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공급망 체계는 완전하고 효율적이며 탄력적입니다. 이는 유럽 기업들의 경영면의 확실성을 제공해줍니다. 기업의 실제 선택은 중국유럽 협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점점 더 많은 유럽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의 발전과 실천을 통해 중국 유럽 경제 무역 협력이 강력한 내적 동력과 발전 탄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 성취와 상호 리익을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0: 유럽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에 승부수를 거는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호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열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각계 인사들이 2026년 하계 다보스 론달에서 중국 기회를 뜨겁게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아프리카 연맹 순번 의장국인 부룬디 은다 이시미의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중국 관계는 남남 협력의 모범이라고 말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 오늘은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오늘 클라우드에는 많은 관중분들, 특히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과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자, 시작해 주세요.
6: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민본 사상을 강조해왔는데요. 그렇다면 왜 고대 황제들은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을까요? 현재 우리가 강조하는 인민을 위한 봉사, 인민 중심, 인민 최우선은 고대의 민본 사상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5: 중국 고대에는 확실히 민본 사상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고전 논술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 공산당의 리념,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고대의 봉건 왕조는 모두 가천하였고 세습 통치였습니다. 반면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인민을 마음속 최고 위치에 두었고 중국 공산당이 인민의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민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봉사하는 근본 취지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신시대에 들어서 무엇 때문에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를 강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론다는 마크스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 바로 인민의 입장을 밝혀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인민성은 마크스주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당의 리론은 인민에서 비롯되고 인민을 위한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하는 리론입니다. 인민의 창조적인 실천은 리론 혁신의 끝없는 원천입니다. 인민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리론은 힘을 잃게 되고 인민에게 복지를 주지 않는 모든 리론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둘째, 이 론다는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취지를 구현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중국의 가장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적인 리익을 대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7일 훈장 수여식이 성대히 열렸습니다.
7: 장계매, 시골 소녀들의 인생 꿈을 밝혀준 훌륭한 인민 교사입니다.
5: 장기매 선생님은 평범한 삶으로 공산당원의 초심을 잊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중국 서교대학 마크스주의 학원의 장명명 교수님도 그의 명성을 듣고 화평 여고를 찾아갔습니다.
8: 저는 장기매 교장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품고 북경에서 화평 여고까지 찾아왔습니다. 여기요 선물입니다. 빨간색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준비했습니다. 아,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밤 12시까지 일하시죠?
0: 대충 5시죠. 어제는 정말 웃겼어요. 12시 10분에 자라고 했는데 제가 시계를 잘못 봐서 12시 15분을 12시 5분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잤냐고 했더니 학생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8: 선생님의 말씀을 기다렸네요. 말씀이 없었으면 안 자는 거죠. 이제 생물시계가 돼버렸나 봅니다. 안 되겠네요. 아, 말을 너무 많이 하셔서 힘드신 것 같습니다. 잠시 쉬고 갈게요. 평소에 말을 많이 하시면 상처가 아파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0: 각 반 반장들은 자기 반 인원을 확인하세요.
8: 하지만 확성기를 들면 바로 단호하고 힘찬 목소리가 나옵니다.
9: 빨리 저쪽 조심해, 부딪히지 말고. 자, 저 누르세요.
8: 학생들은 항상 곁에서 지켜주는 교장 선생님께 장칠함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세면, 노래,
9: 올라와서 청소하세요.
8: 식사, 낮잠.

0: 취침, 밤잠 등 하루 7가지 중요한 순간마다 장계매 선생님은 확성기로 학생들을 독촉합니다.
1: 빨리 합시다. 뒤에는 50반 첫 줄과 두 번째 줄.
0: 저 여학생은 주은려라고 합니다. 화평여고의 첫기 졸업생으로 2015년에 모교로 돌아와 수학교사가 됐습니다.
2: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교실 건물 하나밖에 없었어요. 화장실도 없었고 식당도 없어서 초중학생들과 같이 있었죠. 고중 1학년이 끝날 때쯤 옆에 새 교수청사가 완공되었어요. 기숙사와 식당이 추가로 지어졌고 제가 돌아왔을 때는 축구장도 공사 중이었어요. 지금은 시설이 꽤 잘 갖춰졌죠.
0: 화평여고가 없었다면 주은려와 그네의 언니는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을 겁니다. 장 교장은 교사들과 학생들을 이끌고 초창기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화평여고가 설립돼 10여 년이 지나도록 장 교장의 초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녀의 가벼웠던 발걸음은 어느새 무거워졌고 건강하고 씩씩했던 몸매는 점차 여비고 연약한 모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전히 온 힘을 다해 시골 소녀들의 희망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 고3 학생들 차에 타세요.
0: 자신을 태워 학생들의 꿈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2: 내게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한 계속 강단에 서 있을 겁니다.
3: 병거근은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4: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각계 인사들이 2026년 하계 다보스 론단에서 중국 기회를 뜨겁게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2026년 하계 다보스 론단이 료냥성 대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 정계 상계, 학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 회복, 에너지 전환, AI, 개방 협력 등 주제를 중심으로 사상면의 자극을 일으키면서 심도 있는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회는 론단에서 자주 거론되는 단어로 되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보편적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에 지속적으로 동력을 주입하고 혁신구동과 개방상승의 발전,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요인이 세계 경제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주고 글로벌 발전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방과 혁신을 견지하는 중국이 소중한 안정성을 전 세계에 제공한다고 생각하면서 제로섬 사고를 벌이고 다자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호혜 상승이 되는 협력을 심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경제론단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알로이스 츠빙기는 전 세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열린 이번 론단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수석경제학자인 카르스텐 핑크는 꾸준히 정책적 혜택을 마련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제공하는 몇 단 되는 경제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은 중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계속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금융회사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사메라 주바이루는 중국 경제의 전환기 성장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하면서 아프리카 각국이 이번 론단을 통해 중국의 경험을 배워 아프리카의 과학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 혁신이 진정 뿌리내려 규모화되도록 추진함으로써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론단 기간 세계경제론단은 스위스의 프론티어 출판사와 공동으로 2026년 10대 신흥기술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사물인터넷 전력망 등이 입선되면서 중국의 친환경 혁신이 국제사회에 충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프론티어 출판사의 수석 집행편집인 프레더릭 펜터는 중국이 전 세계 풍력 설비의 70%, 태양광 모듈 설비의 80%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용이 각각 60% 이상, 80% 이상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발전 모델이 전 세계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경제론단 집행이사 겸 최고기술 책임자인 마사원은 기술마다 잠재력이 있어 각자 분야에 심원한 변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데 모여 웅대한 기술혁신 추세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식량 안보와 같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만 국제발전투자회사 위험부담정보관리부의 니블라스 알 암니 경리는 혁신 기술 제공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면서 오만은 기꺼이 중국과 더 많은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불론단은 중국의 중장기 발전 청사진에 초점을 맞췄고 국내외 많은 기업인과 기구 대표들은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 신품질 생산력,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 등 화제를 놓고 산업투자, 국가 간 협력, 지역 발전 등 차원에서 중국의 고품질 발전이 가져오는 글로벌 기회를 설명했습니다. KPMG 중국구의 추준 주석은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은 중국 경제가 새롭고 강하게 발전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놓음으로써 업계의 혁신 발전의 방향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산업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베크테노프 총리는 카자흐스탄에게 있어서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기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제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강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경험이 입증했다시피 개방을 유지해야만이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내 우리 바 총리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잡종 벼 기술이 기내에 뿌리내려 기내 민중들이 기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양국 간 기술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현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표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4: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3: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수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아프리카 연맹 순번 의장국인 부룬디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중국 관계는 남남 협력의 모범이라고 말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연맹 순번 의장국인 부룬디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이 수도 기트카에서 중국 기자와 인터뷰할 때 아프리카와 중국 관계는 상호 존중과 단결, 호혜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남남 협력의 모범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세계 지정학적 정치와 경제 형세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국은 시종 진정성과 상호 신뢰의 자세로 손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아프리카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아프리카와 중국 동반자 관계는 튼튼한 역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아프리카와 중국 인민 사이의 두터운 친선의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주권 존중과 호혜상생의 협력 원칙을 창도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대화로 충돌을 대체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가치 위에 형성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은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를 시행했습니다. 이전에 부룬디

0: 다이시미의 대통령은 중국의 조치가 부룬디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중대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무관세 조치는 제품 수익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지속 가능한 취업 기회를 창출해주며 아프리카 현지 가공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부룬디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2024년 9월 부룬디와 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양국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에게 이는 더 많은 경제기회, 발전 프로젝트, 교육과 과학기술 협력, 그리고 더 긴밀한 인문 교류를 의미합니다. 농업은 중국과 부룬디 협력의 핵심 분야입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부룬디 벼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켜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현저히 증가시켰고 농업 기술을 진정으로 현지에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벼 재배 기술과 농업 기계화 등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많은 부룬디 청년들이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각자의 직무에 전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부룬디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중국을 두 차례 방문했다면서 방문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운명을 자기 손에 쥐고 비범한 진취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위대한 민족을 보았습니다. 나는 국가 발전과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진력하면서 보다 더욱 공정하고 다극화한 세계 구축을 추진하는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은 수억 인민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세계 인류의 기반 시설을 건설했으며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 경제가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현대화 행정은 이미 인류 역사의 가장 웅장한 발전의 장거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각국은 아프리카 연맹 2063년 의정 두 번째 10년 실행 계획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의 해이기도 합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우리의 비전이 서로 통하는 이유는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체의 역량으로 발전하면서 각국 인민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와 중국의 협력이 앞으로도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반시설과 현대 농업, 보건의료, 디지털 기술, 무역 투자 분야에서 아프리카와 중국의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당면 세계 100년 변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남방 세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아프리카와 중국이 국제 질서 문제에서 공동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모두 더욱 공정한 다극화 세계, 남방 국가들이 목소리가 경성되고 존중받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혼란이 갈수록 심화되는 지금에는 소중한 공감대입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주권이 독립하고 공업화와 번영 창성으로 나아가는 아프리카와 위대하고 타국을 존중하는 중국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은 아프리카와 중국 운명 공동체 이름의 구현이라고 말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신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점검합니다. Annyeonghaseyo.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은 지루함을 견디는 수준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나는 것은 좋아하지만 반복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많지만 완성은 적습니다. 네, 반면 크게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질려서 떠나는 일을 조용히 계속합니다. 같은 공부, 같은 운동, 같은 연습, 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거죠. 네, 세상은 재능을 좋아하지만 현실은 반복하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격차는 열정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차이가 격차가 되는 겁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장연아님의 글 나이값 파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회천지력의 늪보리와 유래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호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개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종종 분야, 신흥 분야, 소외 분야의 립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관리에 수요되고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을 종족시키는 데 필수적으로 수요되며 국가 안전의 수호에 필요한 법률 제도를 완비하는 것을 둘러싸고 중대한 체제 조성, 중대한 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 관련 분야에서 반영된 문제가 두드러진 법률을 다그쳐 제정하고 법률 제도의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여 국가 각 분야의 제도가 더욱 보완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고 시종 차별 없이 대하며 비공유제 경제의 량완 발전 환경을 마련해주고 보다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해주는 방침과 정책을 견지합니다. 금융법을 제정하여 금융 분야의 종합적이고 통괄적인 법률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금융 분야의 법치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감독법 및 그 실시 기재를 보완하고 헌법이 부여한 인민대표대회의 감독권을 잘 활용하여 정확한 감독, 효과적인 감독, 법에 의한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기 위한 제도와 기재를 완비하여 중화민족의 결집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생태환경법전을 편찬하여 법전화립법의 방식으로 신시대 생태문명건설 리론과 제도, 실천혁신 성과를 확립해야 합니다. 감찰법을 개정하고 반경외부패법을 제정하여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사업을 일괄 추진하는 법률제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안전, 과학기술혁신, 공공위생, 생물안전, 위험예방통제 등 면의 립법을 강화하고 신질생산력, 디지털경제, 초고도경제,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분야의 법률법규 제도 건설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국내 법치와 소외 법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대외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인류의 경영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투쟁에서 법치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소외 법치 도구를 다양화하며 우리나라 법률의 국제적 적용을 위한 법률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정, 개정, 폐지, 해석, 현찬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체계관념을 견지하면서 관련 분야의 기초적, 종합적, 통솔적 법률제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 개정, 폐지, 해석, 편찬, 결정 등 형식을 활용하며 조건이 성숙된 립법 분야에서 법전 편찬 의무를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법률체계에서의 각이한 등급의 립법 역할을 발휘시켜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법규, 감찰법규, 군사법규, 사법해석, 부문규칙과 지방성법규, 지방총부규칙, 각종 규범성 문건 등을 제정하고 실제 상황과 발전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법률,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적시에 개정 폐지하며 법률, 법규의 선전과 해석 사업을 강화하고 립법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 시효성을 강화하여 법률 체계가 과학적이고 완비하며 통일적이고 권위성을 가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리법의 실시성, 보충성, 탐색성 기능을 잘 발휘시켜 현지 실정에 맞게 지역 간 협동적 립법, 작고 신속하고 령말성 있는 립법과 소규모적인 립법 사업을 전개하여 지방립법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립법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발전은 질이 높아야 하고 립법도 질이 높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려면 반드시 립법의 질이라는 이 관건을 틀어주고 과학적 립법, 민주적 립법, 의법 립법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질 높은 립법으로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적 립법의 핵심은 객관 법칙을 존중하고 구현하는 것이고 민주적 립법의 핵심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거하는 것이며 의법 립법의 핵심은 립법 권한, 립법 절차, 립법 형식을 따르는 것인데 그 목표는 량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손실을 보장하며 량으로 손실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민의를 수렴하고 민지를 모으는 업무 기세를 완비하고 법률 초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과 조사 연구, 론중 기세를 보완하며 기층의 립법 연계소를 잘 건설해야 합니다. 등록 심사 제도와 업무 기세를 보완하고 모든 헌법 법률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교, 사법 해석, 규칙과 각종 규범성 문건에 대해 반드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시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법률, 법규, 규칙 등 규정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조화롭지 못하거나 부합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적시 관련 법률, 법규 및 규범성 문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 법규의 실시를 보장하는 부대 규정, 표준 규범, 업무 기재 등을 보완하고 립법 기술 규범의 편성과 응용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률 법규와 규범성

0: 문건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 제1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된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 기능의 기능체계를 완비하고 행정집법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정부관리체제와 기재를 보완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포치를 했고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시종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기능이 과학적이고 권한과 책임이 법에 부합되며 집법이 온명하고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지능적이고 효율적이며 청렴하고 성실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법치 정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여 법에 의한 종무 수행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척에는 좀 많게에게 웅대한 청사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평탄하고 깔끔한 마을길을 따라 길림성 연변 조순족 자치소 룡종시 계산톤지 광소촌에 들어서면 도로 양옆으로 짙은 회색 기와에 하얀 애벽의 민박집들이 마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풍경이 한가로운 향촌의 정취와 어우러지고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이 평경마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줍니다. 내 예산에는 그냥 벽돌 집뿐이고 마을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룡종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민박 산업을 깊이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집 앞에서 관광밥을 먹게 됐죠. 마을의 환경 변화에 대해 광소천 당지부석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강철주는 깊은 감회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마을에서는 쓰레기를 볼 수 없을 뿐더러 길가에 꽃까지 심어 여름이면 마치 화원 속에서 사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소촌의 짙은 민족 정치와 깔끔한 마을 풍모는 연변이 농촌 주거 환경 개선과 민족 주택 건설을

변경말에 향촌 진흥을 추동하는 돌파구로 삼고 향촌을 예면에서 내면까지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농촌 관리 수준을 크게 높인 결과물입니다. 연변은 집을 지키는 동시에 국문도 함께 지킵니다. 중국과 조선의 변경선은 522.5km에 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변경선은 246km에 달합니다. 장백산 아래 두만 강변을 달아 98개 변경선이 진주마냥 조국의 동북평강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함께 마을 청소를 합시다. 9시 촌 사무실 앞에 모여주세요. 이른 아침 혼춘시 밀강향 해방촌 당지부 서기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박혜란이 촌민 위채탄 재판에 올린 한마디 제안이 순식간에 온 마을의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촌 사무실 앞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들은 빗자루로 골목을 쓸고 젊은이들은 낫으로 잡목과 마른 나무가지를 치웠으며 여성들은 공공시설을 닦고 집마당을 정돈했습니다. 삽과 땅이 부딪히는 쟁쟁한 소리들이 하나의 감동적인 노동의 악장으로 어우러집니다. 친근한 노동으로 마을은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림처럼 정갈한 마을의 곳곳에는 정신함과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해방촌은 전형적인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애지로 로무를 떠나고 마을에는 주로 노인들만 남았으며 토지 절반 가까이가 모구면서 쓸쓸하고 스산한 분위기였습니다. 공하면 변해했습니다.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촌 당지부는 앞장서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공기름 공장을 세우고 환기 세배 등 특색 프로젝트를 인입했습니다. 촌 집단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주민들의 주머니도 점점 두둑해졌습니다. 살림이 넉넉해지니 마음도 한결 편해졌고 활력도 더 넘쳐났습니다. 한가을 되면 주민들은 함께 청소를 하며 마을을 가꾸거나 마을 입구에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거나 게이트볼상에서 몸을 풀며 즐겁고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혜란 서기는 해방촌의 변화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무명한 가을 기풍을 육성하기 위해 촌 당지부는 홍범령항 자원봉사대를 구성하고 장료기재를 수립했으며 매달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환경정비 선진개인을 선전 표창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되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해방촌은 선화하여 길림성, 문명촌진, 연변자치주, 주거환경, 시범촌 등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광소촌과 해방촌의 놀라운 변화는 연변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해온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최근에는 연변자치주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전역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변경, 연산 환경정비 승격 사업을 가동하여 농촌 환경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기초시설의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천리변방 향촌을 건설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당위원회와 정부는 농촌 주거 환경정비 재고를 뚜렷한 위치에 두고 이를 1인자 공정으로 삼았습니다. 각 현, 시, 당위원회와 정부의 주요 지도자가 직접 관리하고 분관 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추진하며 기타 지도 간부들이 협력했습니다. 또한 횡적으로 모든 부문을 아우르고 종적으로 모든 조직을 포괄하며 전원이 참여하는 사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주간별 조율, 추진, 관철 기재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전역 아름다운 향촌 건설의 진척 상황을 정리하며 정 과정에 대한 동태적 관리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4개 전문조사연구지도팀을 구성하고 조별 구역 담당, 전담, 인력 책임의 3모식을 채택하며
사불 이직 방식을 견제했습니다. 각 형과 시 일선에 깊이 심입하여 실지에서 조사 연구 감독을 실시하고 문제 목록을 즉시 작성하여 현시에 반영하며 번호별 처리 관리를 실행하여 문제 정돈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확보했습니다. 네, 연변자치소는 제331 등 국가급, 성급, 현, 향급 도로 연선과 도시농촌 접경지역 그리고 관광구 연선마을들의 낡은 건축물들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면서 전역 추진 중점 돌파의 정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조적으로 총 2,219채 위험주택, 낡은 창고, 폐기 축사를 철거하거나 보수했고 무너진 담장과 파손된 판재 담장 9만 8천 연장 메터를 정리했습니다. 그중 변경 연선에서는 1,048채 정비를 완수하여 진척의 94%를 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변자치소는 봄철 마을 청소 100일 공략, 가을철 저녁 아름다운 향촌 건설 공략, 변경 연선 환경 정비 향상 등 특별 행동을 집중 전개하고 6가지 처리와 3가지 관리를 전면 추진했습니다. 농민들을 동원하여 각종 생활 쓰레기와 농업 생산 폐기물을 처리 운반하면서 깔끔하고 질서 정연한 농촌 주거 환경의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조적으로 마을 내에 도로 포장과 조명 시설이 기본적으로 전면 보급되었고 화장실 개조 보급률은 69.5%로 전성의 평균보다 22%포인트 높습니다. 마을 청결 보급률은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경 마을에서 반드시 개조해야 할 지역은 최대한 개조하고 개조를 원하는 지역 또한 최대한 개조하여 마을의 면모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습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장연아님의 글 나이 깝하기 읽어드리겠습니다. 30여 년간 몸담아왔던 직장에서 글쟁이 일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으며 나는 60살을 넘긴 내 나이에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직장에 첫 발을 들여놓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세월은 속사포같이 흐르면서 시간을 개눈 감추듯 하는데 의식은 점점 아득한 옛날을 찾아 아련한 그리움에 목이 마른 건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왠지 이젠 나이를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이를 확인하고 싶지 않은 나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억이 예전 같지 않고 순발력이 떨어져 내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세월의 흔적은 고스란히 나의 몸에 수많은 징표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자신이 늙어간다는 사실을 자주 실감하게 됩니다. 허튼 생각이 많아지고 간단히 해도 될 말을 길게 하게 되고 행동 하나 말 하나에도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던 젊은 날에 비해 지금의 나는 한 발 물러서서 먼저 고민하고 한참 망설인 끝에야 무엇이든 실행하고자 합니다. 간혹 직장의 젊은 후배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는 저도 모르게 그들한테서 예전의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변해버린 지금의 내 모습, 너무나 나이를 많이 먹은 내 모습이 울컥해지기도 합니다. 나는 모임에서 기분이 좋아지면 지나간 이야기에 열을 쏟고 있는데 젊은 후배는 내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이야기하려는 화제를 여러 각도에서 적절하게 정리하는 동안 젊은 후배는 자기가 아는 것만큼 망설임 없이 금방 이야기해버립니다. 젊은 후배와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뭔가 가르치려 하고 있고 나 자신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열심히 하라고 후배들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왠지 남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고 젊어 보인다는 한마디를 들으려고 치장에도 무척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화장품도 많이 좋아지고 성형 미용 기술도 무척 발달하여 얼굴을 보고서는 사람의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50대인데도 30대, 40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50대, 60대에도 여러 가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외모를 가꾸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노력을 경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대우받고 인정받고 싶으면 마음의 향기와 인품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남에게로 시선을 돌려 자신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곱게 늙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무사람들로부터 참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나이는 직관적으로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과 희망을 앗아가는 것은 참으로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되돌려주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미워하는 마음과 욕심내는 마음을 녹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년 퇴직과 더불어 손가락으로 나이를 셀 수 없을 만큼 나이를 먹고 보니 나이값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합니다. 나이값을 하라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절대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듣기에는 기분 나쁘고 무모하게 느껴지겠지만 자신의 행동과 말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세월에 대한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에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기에 앞서 부단한 자아성찰과 자아재고로 나이값을 하며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곡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국가의 쇼온이나 오랜 형세를 돌려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당나라 종관 4년 당태종이 조서를 내려 락양궁에 건양전을 다시 지으라 명하고 직접 락양에 가서 진행 상황을 시찰하려 했습니다. 시어사 장현소가 이를 반대하는 상서를 올려 간언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락양의 궁전을 보신 적이 있사옵니다. 그때 폐하는 락양의 궁전을 허물라 명하셨고 천하의 백성들은 폐하의 일처리에 감음했습니다. 헌데 지금 폐하께 없어는 다시 궁전을 지으려 하시니 이는 먼저 하셨던 말씀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국고가 아직은 부실하고 전쟁의 폐해로 백성들이 십중팔구는 가난한데 어떻게 궁전을 짓는 큰 돈을 낸단 말입니까? 게다가 궁전을 짓는 목재를 벌목해서 락양에 운반해 오는 데만 몇십만 명 인부를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진나라는 아방궁을 채 짓지도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기어이 궁전을 다시 지으려 하신다면 이는 수양제보다 더 큰 실책이 될 것이옵니다. 이에 태종이 물었습니다. 짐이 수양제보다 못하단 말인가? 장현소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 궁전을 다 짓는다면 그때 가서 천하는 다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신이 기억하건대 락양이 금방 병정되었을 때 대상황께서 궁과 실이 지나치게 사치한 것은 태워버리라고 하교를 내리셨고 폐하께서는 벽돌과 기와 나무는 쓸 수 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한다고 하셨으며 그곳의 백성들은 폐하의 은덕을 다 함께 칭송했습니다. 오늘 폐하께서 궁전을 다시 세우려 함은 바로 수양제의 실패한 길을 다시 걸으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5, 6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폐하께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시니 천하의 백성들의 입을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장현소의 말에 태종이 크게 깨닫고 락양궁 건양전의 수건을 중지하라는 오명을 다시 내렸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장현소의 담략에 탄복했고 큰 명망을 얻고 있던 위정조차도 탄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현소의 논리정연함은 천자의 뜻도 돌려세우는 강한 힘을 가졌으니 이는 인자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니라. 네, 고사성어 휘천지력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들고, 식사 마지막에 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환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1: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0: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1: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한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0: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1: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0: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1: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3: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여름철 날씨는 무더워서 땀이 비교적 많이 나는데요. 제때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일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과학적으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맹물, 차, 녹두탕을 많이 마실 것을 추천합니다. 네, 먼저 맹물입니다. 끓인 후 20도에서 25도로 자연 냉각시킨 맹물은 갈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장장애와 비만을 일으키지 않아 비교적 좋은 음용수입니다. 네, 남성은 하루

네, 세 번째 류형은 아플라빈과 아푸신 등으로 세균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담즙산 대사를 조절하며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시키고 지질 조절과 기름기 제거를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체질과 최근 몸 상태에 따라 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록두탕입니다. 록두탕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붓기를 가라앉히며 열을 내리고 도의를 해소할 수 있지만 록두의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공복에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비상과 위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은 록두탕을 적게 마셔야 합니다. 또한 고혈압, 고혈당,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해야 하는 노인들도 가능하면 적게 마셔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가 산동성 독수지를 시찰할 때 발표한 종양연설이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을 경계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방글라데시오 타리크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9차 위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캄보지아 인민당 주석이며 참의원 의장인 훈센을 접게 됐습니다.
1: 보도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6월 24일 산동성 덕수시를 시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농경지를 돌아보고 마을의 당군중 봉사센터, 촌민가정을 방문하면서 당원 간부, 대중들과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한편 습근평 총서기는 농업 농촌 발전과 기층 당 건설과 관련해 일련의 종료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지 간부와 대중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지시 정신을 존칙으로 당 건설의 인솔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고 착실한 조치로 재반 업무를 잘 추진해 양곡 등 중요한 농산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며 근면과 지혜로 더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여름 파종이 한창인 시절에 산동성 덕주시 릉성구 변림진 동우가 촌은 모두가 다망한 모습이었습니다. 24일 오전 습근평 총서기는 동우가 촌을 찾아 농전 물도랑 곁에서 물과 비료 일체화 시설을 시찰하고 농전에 들어가 대규모 양곡 재배농, 농기계 운전수, 농업기술자들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총서기는 식량 생산의 재반 지원 정책을 잘 실시하고 농업물자 공급과 가격 안정을 보장하며 선진적이고 적합한 품종, 기술, 장비를 적극 보급함으로써 단위당 수확 고와 효익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켜 올해 양곡 풍작을 힘써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우가 촌의 대규모 양곡 재배농인 우서렬은 400여 무의 땅을 다루고 있고 올해 밀 무당 생산량이 1,300근에 달했습니다. 총서기를 만난 우서렬은 격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서렬은 점적 테이프를 살피다가 고개를 돌려 총서기를 발견하고 너무 격동됐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는 우리 집 논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단계 나는 주변 촌민들을 이끌고 계속 농산일을 잘해 물과 비료의 일체화가 다수화에 특별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양곡을 잘 심고 풍작을 거두며 돈을 많이 벌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덕주시 릉성구 미왕장진 농기계 운전소 송지걸은 지금 농촌의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기계화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서 농기계 보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가 아주 기뻐하며 우리의 농업 봉사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농기계 봉사 전문 합작사를 설립해 주변 사람들을 이끌고 더 규범적이고 촌민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양곡 안전 생산을 위해 기여할 생각입니다. 덕주시 릉성구 농업기술보급센터 기술원 최심년은 우리는 총서기의 지시를 업무에 더욱 잘 관철해 신품종 신기술이 더 많은 재배농들에게 접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촌민들이 농업 지식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더 정밀하게 학습해 이런 지식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 문명촌인 서우가촌을 시찰할 때 습근평 총서기는 촌 당조직은 당 건설의 인솔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고 촌민 대중들의 열성을 충분히 동원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지속적으로 새 성과를 이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우가촌 당지부 서기 황준주는 총서기에 간곡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촌에서는 단합발전과 통합지능 방법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황운주는 총서기는 우리 당의 대중봉사센터 대민봉사소, 제품전시 방송청을 돌아보고 민생과 관련한 일들을 문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봉사센터는 당 건설의 인솔 역할을 손잡이로 달마다 정기적으로 당원대회를 열고 다음 단계 발전을 함께 논의합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0: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바른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은 결국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데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공복의식을 강화하고 인민을 위하는 정감을 키우며 대중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며 난제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실속 있게 증강해야 합니다. 총서기는 촌민들이 당의 영도 아래 고향을 점점 더 아름답게 건설하고 생활이 점점 더 행복하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며 새 장정의 길에서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인민들이 더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덕주시 릉성구 변림진 향촌진흥 덕헌구역 책임자 강홍도는 총서기는 여름 파종을 관심하고 인민들의 사소한 일까지 관심해 주었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큰 동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중들의 소득을 올리고 생활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산동성 당위원회 조직부 조직 1처의 리조량 처장은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관철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산동성 당위원회는 민중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민중들의 만족도를 학습교양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표준으로 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조량 처장은 산동성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실속 있는 민생 업무를 계속 잘 처리하며 인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실속 있게 증강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산동성 농업농촌청 발전계획처 공림무왕 처장은 습근평 총서기가 산동성을 시찰할 때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앞장서서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데 조준해 식량 안전에 정치적 책임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 대중의 추구를 만족시키는 데 주목해 업무를 처리하고 책임을 다하며 농업 농촌 현대화 추진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현대화 강성 건설을 위해 삼농의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25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방글라데시 타리크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서로를 이해하는 진선적인 린국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총리 선생이 곧 회담을 갖고 중국과 방글라데시 관계 한층 더 심화할 때 권해 새로운 교육을 세우게 됩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가 자국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며 방글라데시 신임 정부의 순조로운 집권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함께 설린 신세를 견제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실무 협력을 확대해 중국과 방글라데시 관계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함께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하고 항구, 수리 등 주요 상징적 프로젝트의 착실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며 무역 공급망, 금융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더 많은 우수 제품을 수입할 의향이 있으며 중국 기업의 방글라데시 투자를 지지하고 신에너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신흥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방글라데시 측이 계속해서 중국 기업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쌍방이 의료, 교육, 청년, 문화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민중의 획득감을 제고하길 바랍니다.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모두 발전 도상국입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다자간 협조와 조류를 긴밀히 하고 공동 리익을 수하며 발전 도상국의 단결과 자강을 촉진하고 글로벌 남방의 공동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이크 총리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며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일대일로 협력 구도 내에서 경제 무효, 인문 분야 협력을 심하길 기대한다고 비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가이라서는 포츠담 선언 및 유엔 헌장에 기반한 전후 국제 질서를 확고히 수호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를 지지하고 중국과 다자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길 바랍니다.

0: 회담에 앞서 리강 총리는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다리코 총리를 위한 환영식을 진행했습니다. 회담 후 두 나라 총리는 여러 협력 문서 서명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오종용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9차 위원장 회의가 25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신춘능이한 상표법 개정초안 수정의견, 회계사법 개정결정초안 수정의견, 황강통상구 향항측 통상구 및 관련 연장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향항특별행정구에 부여하는 결정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관련 초안 개정안과 결정초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업무위원회 주임인 서경재가 한 2025년 중앙결산초안 및 2025년 중앙결산보고서 심사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2025년 중앙결산 승인에 관한 결의초안 대리작성고를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류기 비서장이 한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보고와 인사 임면한 심의 상황 등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위원장 회의는 상기 초안 개정고 등을 상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재가 25일 오후 북경에서 캄보지아 인민당 조석이며 참여원 의장인 훈신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석분평 주석이 캄보지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 양국 주도자는 신시대 전촌후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한다고 함께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 함께 양당 양국 주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지침으로 전통 진선을 이어가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발전 진흥을 함께 도모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캄보지아 립법기구와 함께 립법, 감독 등 업무 경험을 서로 배우고 창조하며 양국 인민의 상호 려해와 진선을 촉진함으로써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 건설에 더 잘 일조할 것입니다. 훈신 의장은 수교 이후 캄보지아와 중국의 쌍무관계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시련을 겪으면서 신시대 전촌후 운명 공동체로 격상됐다고 피했습니다. 훈신 의장은 캄보지아는 대중국 진선 정책을 단호히 시행하고 중국과 정당, 립법기구 등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철석 같은 양국 진선을 심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쉐크레티 자크르가 접견에 참고했습니다.
1: 제9회 중국 유라시아 박람회가 25일 신강 우룸치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유라시아 대륙은 예로부터 문명이 융합되고 상업과 무역이 화합하는 곳으로서 오늘날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제협력의 중점 지역으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비단의 길 정신을 발양하고 유라시아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유라시아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유라시아 각국과 함께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실속 있게 추진해 고대 비단의 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왕성한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유라시아 지역 각국이 호혜상생의 협력을 강화할 것과 관련해 네 가지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발전 전략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각국 요구사항의 접점, 리익의 교차점, 미래 성장점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둘째, 고수준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며 투자 협력의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다원적이고 효율적인 연결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기초시설의 하드 연결과 교칙과 표준의 소프트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새로운 발전 동력을 육성 강화하고 신품질 생산력 발전의 기회를 포착하고 더 탄력적인 산업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 공산당이 확고한 영도와 전국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신강의 각종 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신강이 비단의 길 경제대 핵심 지역 건설을 다그치고 국내외 이중순환을 촉진하는 데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카자흐스탄 로만 마나칼림 부총리, 키르기즈스탄 아쿤비코브 부총리, 파키스탄 국민의회 무스타파 부의장이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정설상 부총리는 박람회 전시관을 돌아보고 참가기관 책임자들과 교류했습니다. 24일부터 25일까지 정설상 부총리는 로만 마나갈림, 아쿤 비코브, 무스타파와 각기 만나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사를 나누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은 각국과 정치적 상무 신뢰를 한층 더 증진하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 관심사를 확고히 지지하며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인문 교류를 긴밀히 하는 한편 다자 기제 내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 각국과 각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정계 인사들은 박람회의 개최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표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손잡고 1대1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와 무역 투자, 기초시설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0: 고품질 발전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자 형제 정책회를 보고회 제2차 보고회가 6월 25일을 복경에서 개최됐습니다. 과학기술부 당조석이며 부장인 음화두는 18자 당대일에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과학기술 혁신을 매우 중시하고 있어서 전국 과학기술 업무의 하나의 바둑판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민생복지 증진,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 국가전략 리익 수호에 대한 지원 역할이 더욱 강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우리는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조준해 기초연구와 원천적 창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이 민생복지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융합을 추진하며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다그쳐 실현해야 합니다.
1: 안위성 수계현 리먼진에는 찻집 조정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당지부 서기이며 주임인 왕사괭은 30년 이상 당령을 가진 당원입니다. 40여 년 동안 기층에 뿌리를 박은 그는 각종 분쟁 2천여 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층 일선에서 높이 휘날리는 당기, 오늘은 한 잔의 차 조정법이 생활을 더 아름답게 만든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수계현 리만고진의 아침 사람들은 찻집에서 빵빵차 한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곤 합니다. 찻집 조정센터 왕사괭 주임은 현재 지역 주민들의 이웃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5촌은 이웃과 공용 토지를 차지하는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습니다. 찻집에서 차는 식으면 다시 따르고 말이 급해지면 다시 진정시킵니다. 한 주전자의 차를 마시는 동안 세 당사자가 자리에 앉아 이웃이 공용 토지를 돌려주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이 조용히 해결됐습니다. 쌍방은 서로 차 한 잔을 권하며 서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5촌은 이번 조정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5촌은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다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의미를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정 방법을 왕사괭은 한 잔의 차 조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왕사괭은 이는 단순한 한 잔의 차가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가 녹아있고 우리 현지 사람들이 뼛속 깊이 즐기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편안함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리에 앉아 대대로 대화하면 얼마든지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리만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왕사괭은 주도적으로 지역 한 찻집에 리만진 찻집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원래 소송 대리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사건들도 그는 모두 무료 조정으로 해결했습니다. 왕사괭은 만약 내가 한 걸음 물러선다면 그것은 내가 당원이라는 이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심은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그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일들을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왕사괭의 주도와 영향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조정팀에 합류했습니다. 원래 조정 대상이었던 리조풍은 자기가 합류한 것도 항상 백성들의 리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년간 왕사괭이 가장 중히 여긴 것은 언제나 지역 주민들의 찻집에 가서 시비를 가려달라는 그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왕사괭은 차를 매개로 하고 화합을 귀하게 여기며 레이를 우선으로 하는 한 잔의 차 조정법 리넘이 우리의 조정에 녹아들어 생활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고코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유럽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에 승부수를 거는 논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일 오전 제4회 제인 박람회 현장에서 중국 유럽 동맹 투자무역 과학기술협력 상담회 초청회 분위기는 잠옷 열렬했습니다. 열렬한 교류와 협력 계약의 체결 장면을 지켜보면서 중국 유럽 동맹 상회 전국 부회장인 라클 라미레즈는 깊은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올해 첸 박람회에서 많은 유럽 업체들이 디지털 기술 체인, 첨단 제조 체인, 건강 생활 체인 등 전시관에 등장해 실제 행동으로 중국 공급망에 승부수를 거는 기업의 논리를 해석하면서 중국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수년간 깊이 뿌리내린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공급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부총재 윤정은 중국 공급망에 승부수를 건 것은 비용과 기술,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완비화된 지원 체계와 우수한 인재자원은 기업이 납품 조기를 단축하고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중국 내 연구개발과 제조의 심층 협력은 제품의 순차적인 갱신과 정경 실행을 다그치고 기업이 복제할 수 있는 응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글로벌 시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윤종 부총재는 중국의 공급망 능력은 이미 우리가 글로벌 혁신과 납품을 위한 기반으로 되었다면서 완비화된 산업체계, 초대형 시장,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는 경영 환경은 중국을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의 안정기와 혁신 원천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설계, 핵심 부품 제조, 항공기 조립, 퇴역 항공기의 회수 재활용 이르기까지 에어버스는 중국과 전 산업 체인을 아우르는 심층 협력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에어버스의 전진 두 번째 항공기 조립 라인은 작년 10월에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에어버스 중국 구매 부사장인 마크 헤슈만은 기자에게 중국의 공급망은 에어버스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버스가 중국에서 40년 이상 실천해온 사실이 증명하듯이 유럽 기업은 중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 기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을 원한다에서 중국에서 세계를 위한다에 이르기까지 많은 첸 박람회 유럽 참가 기업들이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나 에어버스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의 활발한 혁신 생태계, 완벽한 기초시설,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환경이 중국 시장을 기업의 글로벌 혁신과 산업 배치의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아크해양생물위안회사 최고경영자 마츠 유한스는 첸 박람회의 새 친구입니다. 그에게 서서 중국은 거대한 제조업체계,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항구 네트워크, 효율적인 운송 기초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기술 혁신 성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회사가 중국에 투자하여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연결하려면 중국 공급망과 연결해야 합니다. 중국 유럽 동맹 상회의 최신 조사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고효율적이고 원가 효과성을 구비한 공급망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응답한 유럽 기업 중 75%가 중국 내 생산 효율이 전 세계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라클 라미레즈 부조석은 중유럽은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리익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공급망 체계는 완전하고 효율적이며 탄력적입니다. 이는 유럽 기업들의 경영면의 확실성을 제공해줍니다. 기업의 실제 선택은 중국유럽 협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점점 더 많은 유럽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의 발전과 실천을 통해 중국유럽 경제무역협력이 강력한 내적 동력과 발전 탄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 성취와 상호 리익을 얻을 수 있음을 립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에 승부수를 거는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호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방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 점재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열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각계 인사들이 2026년 하계 다보스 론단에서 중국 기회를 뜨겁게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아프리카 연맹 순번 의장국인 부룬디 은다 이지미의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중국 관계는 남남 협력의 모범이라고 말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 오늘은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오늘 클라우드에는 많은 관중분들, 특히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과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자, 시작해 주세요.
6: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민본 사상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왜 고대 황제들은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을까요? 현재 우리가 강조하는 인민을 위한 봉사, 인민 중심, 인민 최우선은 고대 민본 사상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5: 중국 고대에는 확실히 민본 사상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고전 논술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 공산당의 리념,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고대의 봉건 왕조는 모두 가천하였고 세습 통치였습니다. 반면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인민을 마음속 최고 위치에 두었고 중국 공산당이 인민의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민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봉사하는 근본 취지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신시대에 들어서 무엇 때문에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를 강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론다는 마크스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립장, 바로 인민의 립장을 밝혀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인민성은 마크스주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당의 리론은 인민에서 비롯되고 인민을 위한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하는 리론입니다. 인민의 창조적인 실천은 리론 혁신의 끝없는 원천입니다. 인민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리론은 힘을 잃게 되고 인민에게 복지를 주지 않는 모든 리론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둘째, 이 론다는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취지를 구현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중국의 가장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적인 리익을 대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7일 훈장 수여식이 성대히 열렸습니다.

0: 장계매. 시골 소녀들의 인생 꿈을 밝혀준 훌륭한 인민교사입니다.
1: 장계매 선생님은 평범한 삶으로 공산당원의 초심을 잊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중국 서교대학 막스주의 학원의 장명명 교수님도 그의 명성을 듣고 화평여고를 찾아갔습니다.
2: 저는 장계매 교장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품고 북경에서 화평여고까지 찾아왔습니다. 여기요, 선물입니다. 빨간색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밤 12시까지 일하시죠?
3: 대충 5시죠. 어제는 정말 웃겼어요. 12시 10분에 자라고 했는데 제가 시계를 잘못 봐서 12시 15분을 12시 5분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냐고 했더니 학생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2: 선생님의 말씀을 기다렸네요. 말씀이 없었으면 안 자는 거죠. 이제 생물시계가 돼버렸나 봅니다. 안 되겠네요. 말을 너무 많이 하셔서 힘드신 것 같습니다. 잠시 쉬고 갈게요. 평소에 말을 많이 하시면 상처가 아파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3: 각 반 반장들은 자기 반 인원을 확인하세요.
2: 하지만 확성기를 들면 바로 단호하고 힘찬 목소리가 나옵니다.
4: 빨리 전쪽 조심해, 부딪히지 말고. 자, 저 누르세요.
2: 학생들은 항상 곁에서 지켜주는 교장 선생님께 장칠함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세면, 노래,
4: 올라와서 청소하세요.
2: 식사, 낮잠, 취침, 밤잠 등 하루 7가지 중요한 순간마다 장계매 선생님은 확성기로 학생들을 독촉합니다.
4: 빨리 합시다. 뒤에는 50반 첫 줄과 두 번째 줄.
2: 저 여학생은 주은려라고 합니다. 화평여고의 첫기 졸업생으로 2015년에 모교로 돌아와 수학교사가 됐습니다.
3: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교실 건물 하나밖에 없었어요. 화장실도 없었고 식당도 없어서 초중학생들과 같이 있었죠. 고중 1학년이 끝날 때쯤 옆에 새 교수청사가 완공되었어요. 기숙사와 식당이 추가로 지어졌고 제가 돌아왔을 때는 축구장도 공사 중이었어요. 지금은 시설이 꽤 잘 갖춰졌죠.
2: 화평여고가 없었다면 주은료와 그녀의 언니는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을 겁니다. 장 교장은 교사들과 학생들을 이끌고 초창기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화평여고가 설립돼 10여 년이 지나도록 장 교장의 초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녀의 가벼웠던 발걸음은 어느새 무거워졌고 건강하고 씩씩했던 몸매는 점차 여비고 연약한 모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전히 온 힘을 다해 시골 소녀들의 희망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 고3 학생들 차에 타세요.
2: 자신을 태워 학생들의 꿈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3: 내게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한 계속 강단에 서 있을 겁니다.
5: 병거근은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6: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각계 인사들이 2026년 하계 다보스 런던에서 중국 기회를 뜨겁게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2026년 하계 다보스 론단이 뇨형성 대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 정계 상계, 학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 회복, 에너지 전환, AI, 개방 협력 등 주제를 중심으로 사상면의 자극을 일으키면서 심도 있는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회는 론단에서 자주 거론되는 단어로 되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보편적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에 지속적으로 동력을 주입하고 혁신구동과 개방상승의 발전,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요인이 세계 경제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주고 글로벌 발전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방과 혁신을 견지하는 중국이 소중한 안정성을 전 세계에 제공한다고 생각하면서 제로섬 사고를 벌이고 다자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호혜 상승이 되는 협력을 심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경제론단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알로이스 츠빙기는 전 세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열린 이번 론단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수석경제학자인 카르스텐 핑크는 꾸준히 정책적 혜택을 마련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제공하는 몇 단 되는 경제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은 중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계속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금융회사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사메라 주바이루는 중국 경제의 전환기 성장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하면서 아프리카 각국이 이번 론단을 통해 중국의 경험을 배워 아프리카의 과학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 혁신이 진정 뿌리내려 규모화되도록 추진함으로써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론단 기간 세계경제론단은 스위스의 프론티어 출판사와 공동으로 2026년 10대 신흥기술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사물인터넷 전력망 등이 입선되면서 중국의 친환경 혁신이 국제사회에 충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프론티어 출판사의 수석 집행편집인 프레더릭 펜터는 중국이 전 세계 풍력 설비의 70%, 태양광 모듈 설비의 80%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용이 각각 60% 이상, 80% 이상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발전 모델이 전 세계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경제론단 집행이사 겸 최고기술 책임자인 마사원은 기술마다 잠재력이 있어 각자 분야에 심원한 변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데 모여 웅대한 기술혁신 추세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식량 안보와 같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만 국제발전투자회사 위험부담정보관리부의 니블라스 알암니 경리는 혁신 기술 제공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면서 오만은 기꺼이 중국과 더 많은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불론단은 중국의 중장기 발전 청사진에 초점을 맞췄고 국내외 많은 기업인과 기구 대표들은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 신품질 생산력,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 등 화제를 놓고 산업투자, 국가 간 협력, 지역 발전 등 차원에서 중국의 고품질 발전이 가져오는 글로벌 기회를 설명했습니다. KPMG 중국구의 추준 주석은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은 중국 경제가 새롭고 강하게 발전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놓음으로써 업계의 혁신 발전의 방향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산업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베크테노프 총리는 카자흐스탄에게 있어서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기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제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강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경험이 입증했다시피 개방을 유지해야만이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내 우리 바 총리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잡종 벼 기술이 기내에 뿌리내려 기내 민중들이 기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양국 간 기술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현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표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기자와 인터뷰할 때 아프리카와 중국 관계는 상호 존중과 단결, 호혜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남남 협력의 모범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세계 지정학적 정치와 경제 형세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국은 시종 진정성과 상호 신뢰의 자세로 손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아프리카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은다 이시미의 대통령은 아프리카와 중국 동반자 관계는 튼튼한 역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아프리카와 중국 인민 사이의 두터운 친선의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주권 존중과 호혜 상생의 협력 원칙을 창도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대화로 충돌을 대체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가치 위에 형성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은 53개 아프리카 수교국

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무관세 조치는 제품 수익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지속 가능한 취업 기회를 창출해주며 아프리카 현지 가공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부룬디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2020

0: 오늘 받은 많은 부룬디 청년들이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각자의 직무에 전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부룬디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중국을 두 차례 방문했다면서 방문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운명을 자기 손에 쥐고 비범한 진취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위대한 민족을 보았습니다. 나는 국가 발전과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진력하면서 보다 더 공정하고 다극화한 세계 구축을 추진하는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은 수억 인민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세계 인류의 기반 시설을 건설했으며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 경제가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현대화 행정은 이미 인류 역사의 가장 웅장한 발전의 장거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각국은 아프리카 연맹 2063년 의정 두 번째 10년 실행 계획을 관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시작의 해이기도 합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우리의 비전이 서로 통하는 이유는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체의 역량으로 발전하면서 각국 인민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와 중국의 협력이 앞으로도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반 시설과 현대 농업, 보건 의료, 디지털 기술, 무역 투자 분야에서 아프리카와 중국의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당면 세계 100년 변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남방 세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아프리카와 중국이 국제 질서 문제에서 공동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모두 더욱 공정한 다극화 세계, 남방 국가들이 목소리가 경성되고 존중받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혼란이 갈수록 심화되는 지금에는 소중한 공감대입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주권이 독립하고 공업화와 번영 창성으로 나아가는 아프리카와 위대하고 타국을 존중하는 중국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은 아프리카와 중국 운명 공동체 이름의 구현이라고 말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신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정금합니다. Annyeonghaseyo.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은 지루함을 견디는 수준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나는 것은 좋아하지만 반복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많지만 완성은 적습니다. 네, 반면 크게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질려서 떠나는 일을 조용히 계속합니다. 같은 공부, 같은 운동, 같은 연습, 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거죠. 네, 세상은 재능을 좋아하지만 현실은 반복하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격차는 열정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차이가 격차가 되는 겁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장연아님의 글 나이값 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회천지력의 늦보리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개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종종 분야, 신흥 분야, 소외 분야 립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관리에 수요되고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을 종족시키는 데 필수적으로 수요되며 국가 안전의 수호에 필요한 법률 제도를 완비하는 것을 둘러싸고 중대한 체제 조성, 중대한 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 관련 분야에서 반영된 문제가 두드러진 법률을 다그쳐 제정하고 법률 제도의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여 국가 각 분야의 제도가 더욱 보완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고 시종 차별 없이 대하며 비공유제 경제의 량완 발전 환경을 마련해주고 보다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해주는 방침과 정책을 견지합니다. 금융법을 제정하여 금융 분야의 종합적이고 통괄적인 법률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금융 분야의 법치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감독법 및 그 실시 기재를 보완하고 헌법이 부여한 인민대표대회의 감독권을 잘 활용하여 정확한 감독, 효과적인 감독, 법에 의한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기 위한 제도와 기재를 완비하여 중화민족의 결집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생태환경법전을 편찬하여 법조나립법의 방식으로 신시대 생태문명건설 리론과 제도, 실천혁신성과를 확립해야 합니다. 감찰법을 개정하고 반경외부패법을 제정하여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사업을 일괄 추진하는 법률제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안전, 과학기술혁신, 공공위생, 생물안전, 위험예방통제 등 면의 립법을 강화하고 신질생산력, 디지털경제, 초고도경제,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분야의 법률법규 제도건설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국내 법치와 소외법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대외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인류의 경영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투쟁에서 법치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소외 법치 도구를 다양화하며 우리나라 법률의 국제적 적용을 위한 법률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정, 개정, 폐지, 해석, 현찬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체계관념을 견지하면서 관련 분야의 기초적, 종합적, 통솔적 법률 제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 개정, 폐지, 해석, 편찬, 결정 등 형식을 활용하며 조건이 성숙된 립법 분야에서 법전 편찬 업무를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법률 체계에서의 각이한 등급의 립법 역할을 발휘시켜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법규, 감찰법규, 군사법규, 사법해석, 부문규칙과 지방성법규, 지방정부규칙, 각종 규범성 문건 등을 제정하고 실제 상황과 발전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법률,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적시에 개정 폐지하며 법률, 법규의 선전과 해석 사업을 강화하고 립법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 시효성을 강화하여 법률 체계가 과학적이고 완비하며 통일적이고 권위성을 가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리법이 실시성, 보충성, 탐색성 기능을 잘 발휘시켜 현지 실정에 맞게 지역 간 협동적 립법, 작고 신속하고 령활성 있는 립법과 소규모적인 립법 사업을 전개하여 지방립법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립법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발전은 질이 높아야 하고 립법도 질이 높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려면 반드시 립법의 질이라는 이 관건을 틀어주고 과학적 립법, 민주적 립법, 의법 립법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질 높은 립법으로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적 립법의 핵심은 객관 법칙을 존중하고 구현하는 것이고 민주적 립법의 핵심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거하는 것이며 의법 립법의 핵심은 립법 권한, 립법 절차, 립법 형식을 따르는 것인데 그 목표는 량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손실을 보장하며 량으로 손실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민의를 수렴하고 민지를 모으는 업무 기세를 완비하고 법률 초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과 조사 연구, 론중 기세를 보완하며 기층의 립법 연계소를 잘 건설해야 합니다. 등록 심사 제도와 업무 기세를 보완하고 모든 헌법 법률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교, 사법 해석, 규칙과 각종 규범성 문건에 대해 반드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시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법률, 법규, 규칙 등 규정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조화롭지 못하거나 부합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적시 관련 법률, 법규 및 규범성 문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 법규의 실시를 보장하는 부대 규정, 표준 규범, 업무 기재 등을 보완하고 립법 기술 규범의 편성과 응용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률 법규와 규범성 문건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1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된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 기능의 기능 체계를 완비하고 행정집법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정부 관리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포치를 했고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시종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기능이 과학적이고 권한과 책임이 법에 부합되며 집법이 온명하고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지능적이고 효율적이며 청렴하고 성실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법치 정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여 법에 의한 종무 수행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척에는 전망계에게 웅대한 청사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평탄하고 깔끔한 마을길을 따라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소 룡종시 계산톤지 광소촌에 들어서면 도로 양옆으로 짙은 회색 기와에 하얀 애벽의 민박집들이 마을 곳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풍경이 한가로운 향촌의 정취와 어우러지고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이 평경 마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줍니다. 내 예산에는 그냥 벽돌 집뿐이고 마을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룡종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민박 산업을 깊이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집 앞에서 관광밥을 먹게 됐죠. 마을의 환경 변화에 대해 광소천 당지부 서기이며 전민위원회 주임인 강철주는 깊은 감회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마을에서는 쓰레기를 볼 수 없을 뿐더러 길가에 꽃까지 심어 여름이면 마치 화원 속에서 사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소촌의 짙은 민족 정취와 깔끔한 마을 풍모는 연변이 농촌 주거 환경 개선과 민족 주택 건설을 변경 마을의 향촌 진흥을 추동하는 돌파구로 삼고 향촌을 애면에서 내면까지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농촌 관리 수준을 크게 높인 결과물입니다. 연변은 집을 지키는 동시에 국문도 함께 지킵니다. 중국과 조선의 변경선은 522.5km에 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변경선은 246km에 달합니다. 장백산 아래 두만 강변을 달아 98개 변경선이 진주마냥 조국의 동북평강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함께 마을 청소를 합시다. 9시 촌 사무실 앞에 모여주세요. 이른 아침 군춘시 밀강향 해방촌 당지부 서기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박혜란이 촌민 위채탄 재판에 올린 한마디 제안이 순식간에 온 마을의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촌 사무실 앞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들은 빗자루로 골목을 쓸고 젊은이들은 낫으로 잡목과 마른 나무가지를 치웠으며 여성들은 공공시설을 닦고 집마당을 정돈했습니다. 삽과 땅이 부딪히는 쟁쟁한 소리들이 하나의 감동적인 노동의 악장으로 어우러집니다. 친근한 노동으로 마을은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림처럼 정갈한 마을의 곳곳에는 정신함과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해방촌은 전형적인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애지로 로무를 떠나고 마을에는 주로 노인들만 남았으며 토지 절반 가까이가 모구면서 쓸쓸하고 스산한 분위기였습니다. 공하면 변해했습니다.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존 당지부는 앞장서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공기름 공장을 세우고 환기 세배 등 특색 프로젝트를 인입했습니다. 촌 집단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주민들의 주머니도 점점 두둑해졌습니다. 살림이 넉넉해지니 마음도 한결 편해졌고 활력도 더 넘쳐났습니다. 한가을 되면 주민들은 함께 청소를 하며 마을을 가꾸거나 마을 입구에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거나 게이트볼상에서 몸을 풀며 즐겁고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혜란 서기는 해방촌의 변화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무명한 가을 기풍을 육성하기 위해 촌 당지부는 홍범령항 자원봉사대를 구성하고 장료기재를 수립했으며 매달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환경정비 선진개인을 선전 표창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되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해방촌은 손하여 길림성, 문명촌진, 연변자치주, 즉어환경, 시범촌 등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광소촌과 해방촌의 놀라운 변화는 연변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해온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최근에는 연변자치주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전역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변경, 연산 환경 정비 승격 사업을 가동하여 농촌 환경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기초시설의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천리변방 향촌을 건설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당위원회와 정부는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재고를 뚜렷한 위치에 두고 이를 1인자 공정으로 삼았습니다. 각 현 시 당위원회와 정부의 주요 지도자가 직접 관리하고 분관 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추진하며 기타 지도 간부들이 협력했습니다. 또한 횡적으로 모든 부문을 아우르고 종적으로 모든 조직을 포괄하며 전원이 참여하는 사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주간별 조율, 추진, 관철 기재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전역 아름다운 향촌 건설의 진척 상황을 정리하며 정 과정에 대한 동태적 관리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4개 전문조사연구지도팀을 구성하고 조별 구역 담당, 전담, 인력 책임의 산모식을 채택하며 사업을 이직 방식을 견제했습니다. 각 현과 시 일선에 깊이 심입하여 실지에서 조사 연구 감독을 실시하고 문제 목록을 즉시 작성하여 현시에 반영하며 번호별 처리 관리를 실행하여 문제 정돈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확보했습니다. 네, 연변자치주는 제331 등 국가급, 성급, 현, 향급 도로 연선과 도시농촌 접경지역 그리고 관광구 연산 마을들의 낡은 건축물들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면서 전역 추진 중점 돌파의 정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적으로 총 2,219채 위험 주택, 낡은 창고, 폐기 축사를 철거하거나 보수했고 무너진 담장과 파손된 판재 담장 9만 8천 연장 매트를 정리했습니다. 그중 변경 연선에서는 1,048채 정비를 완수하여 진척의 94%를 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변자치주는 봄철 마을 청소 100일 공략, 가을철 전역 아름다운 향촌 건설 공략, 변경 연선 환경 정비 향상 등 특별 행동을 집중 전개하고 6가지 처리와 3가지 관리를 전면 추진했습니다. 농민들을 동원하여 각종 생활 쓰레기

기와 농업 생산 폐기물을 처리 운반하면서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농촌 주거 환경의 조성에 정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조적으로 마을 내에 도로 포장과 조명 시설이 기본적으로 전면 보급되었고 화장실 개조 보급률은 69.5%로 전성의 평균보다 22%포인트 높습니다. 마을 청결 보급률은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경 마을에서 반드시 개조해야 할 지역은 최대한 개조하고 개조를 원하는 지역 또한 최대한 개조하여 마을의 면모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습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장연아님의 글 나이 깝하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30여 년간 몸담아왔던 직장에서 글쟁이 일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으며 나는 60살을 넘긴 내 나이에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직장에 첫 발을 들여놓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세월은 속사포같이 흐르면서 시간을 개눈 감추듯 하는데 의식은 점점 아득한 옛날을 찾아 아련한 그리움에 목이 마른 건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왠지 이젠 나이를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이를 확인하고 싶지 않은 나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억이 예전 같지 않고 순발력이 떨어져 내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세월의 흔적은 고스란히 나의 몸에 수많은 징표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자신이 늙어간다는 사실을 자주 실감하게 됩니다. 허튼 생각이 많아지고 간단히 해도 될 말을 길게 하게 되고 행동 하나 말 하나에도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던 젊은 날에 비해 지금의 나는 한 발 물러서서 먼저 고민하고 한참 망설인 끝에야 무엇이든 실행하고자 합니다. 간혹 직장의 젊은 후배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는 저도 모르게 그들한테서 예전의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변해버린 지금의 내 모습, 너무나 나이를 많이 먹은 내 모습이 울컥해지기도 합니다. 나는 모임에서 기분이 좋아지면 지나간 이야기에 열을 쏟고 있는데 젊은 후배는 내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이야기하려는 화제를 여러 각도에서 적절하게 정리하는 동안 젊은 후배는 자기가 아는 것만큼 망설임 없이 금방 이야기해버립니다. 젊은 후배와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뭔가 가르치려 하고 있고 나 자신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열심히 하라고 후배들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왠지 남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고 젊어 보인다는 한마디를 들으려고 치장에도 무척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화장품도 많이 좋아지고 성형 미용 기술도 무척 발달하여 얼굴을 보고서는 사람의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50대인데도 30대, 40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50대, 60대에도 여러 가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외모를 가꾸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노력을 경자는 이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얼굴과 몸매는 어려 보이는데 왠지 추하게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종종 주위로부터 젊어 보이면 뭐하냐,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 나이값도 못한다는 핀잔을 듣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것은 현대 과학기술이나 운동으로 잡아볼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추하게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편협한 생각이 많은 사람은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얼굴에 추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몇 년만 더 젊었다면 하는 말을 항상 무슨 과제처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트집과 아집만 드러나고 사람과 세상이 못마땅하여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찾아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예전의 생활습관을 강요하려 들고 내가 잘나갈 때 걔는 내 앞에서 숨소리도 못 냈는데 운이 좋았나 하며 아나무인으로 질투하면 어느새 자신의 얼굴이 추한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밤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엔 흰서리가 내렸어도 생각이 유연하고 자유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름이 있기 때문에 더 선명한 미소로 젊은이들에게 넌지시 응원을 보내는 사람. 어느 때든 분위기에 맞는 적절한 조언과 긍정적인 발상을 내놓는 사람.
젊은이들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주며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이를 먹는 것은 결코 슬픈 일만이 아닌 축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 것은 결국 인생 연륜과 함께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도 커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노화가 시작되면서 마음이 약해져 별나지 않은 말에조차 상처를 쉽게 받고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상대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베풀지 않으면서 상대가 베풀기를 원하고 내가 존대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로부터 존대받기를 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이는 숫자로 먹는 것이 아니라 숫자의 크기만큼 마음과 도량도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대우받고 인정받고 싶으면 마음의 향기와 인품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남에게로 시선을 돌려 자신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곱게 늙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무사람들로부터 참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나이는 직관적으로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미워하는 마음과 욕심내는 마음을 녹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년 퇴직과 더불어 손가락으로 나이를 셀 수 없을 만큼 나이를 먹고 보니 나이값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합니다. 나이값을 하라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절대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듣기에는 기분 나쁘고 무모하게 느껴지겠지만 자신의 행동과 말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세월에 대한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에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기에 앞서 부단한 자성찰과 자아재고로 나이값을 하며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0: 고사 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 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뜻입니다. 당나라 종관사년 당태종이 조서를 내려 락양궁에 건양전을 다시 지으라 명하고 직접 락양에 가서 진행 상황을 시찰하려 했습니다. 시어사 장현소가 이를 반대하는 상서를 올려 간언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락양의 궁전을 보신 적이 있사옵니다. 그때 폐하는 락양의 궁전을 허물라 명하셨고 천하의 백성들은 폐하의 일처리에 감음했습니다. 헌데 지금 폐하께 없어는 다시 궁전을 지으려 하시니 이는 먼저 하셨던 말씀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국고가 아직은 부실하고 전쟁의 폐해로 백성들이 십중팔구는 가난한데 어떻게 궁전을 짓는 큰 돈을 낸단 말입니까? 게다가 궁전을 짓는 목재를 벌목해서 락양에 운반해 오는 데만 몇십만 명 인부를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진나라는 아방궁을 채 짓지도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기어이 궁전을 다시 지으려 하신다면 이는 수양제보다 더 큰 실책이 될 것이옵니다. 이에 태종이 물었습니다. 짐이 수양제보다 못하단 말인가? 장현소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 궁전을 다 짓는다면 그때 가서 천하는 다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신이 기억하건대 락양이 금방 평정되었을 때 태상황께서 궁과 실이 지나치게 사치한 것은 태워버리라고 하교를 내리셨고 폐하께서는 벽돌과 기와 나무는 쓸 수 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한다고 하셨으며 그곳의 백성들은 폐하의 은덕을 다 함께 칭송했습니다. 오늘 폐하께서 궁전을 다시 세우려 함은 바로 수양제의 실패한 길을 다시 걸으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5, 6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폐하께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시니 천하의 백성들의 입을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장현소의 말에 태종이 크게 깨닫고 락양궁 건양전의 수건을 중지하라는 오명을 다시 내렸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장현소의 담략에 탄복했고 큰 명망을 얻고 있던 위정조차도 탄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현소의 논리종료남은 천자의 뜻도 돌려세우는 강한 힘을 가졌으니 이는 인자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니라. 네, 고사성어 휘천지력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식당에서의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들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1: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0: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1: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해온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0: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1: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0: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1: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3: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여름철 날씨는 무더워서 땀이 비교적 많이 나는데요. 제때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일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과학적으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맹물, 차, 녹두탕을 많이 마실 것을 추천합니다. 네, 먼저 맹물입니다. 끓인 후 20도에서 25도로 자연 냉각시킨 맹물은 갈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장장애와 비만을 일으키지 않아 비교적 좋은 음용수입니다. 네, 남성은 하루

전 700ml, 여성은 전 500ml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차입니다. 차의 세 가지 활성 성분은 인체에 서로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유형은 차폴리페놀과 록차의 카테킨으로 항산화, 항염 효과가 매우 뛰어나며 자유기를 제거하는 데 유리하여 세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네, 두 번째 유형은 테아닌과 카페인으로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며 집중력을 높이는 동시에 감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네, 세 번째 유형은 아플라빈과 아푸신 등으로 세균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담즙산 대사를 조절하며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시키고 지질 조절과 기름기 제거를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체질과 최근 몸 상태에 따라 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록두탕입니다. 록두탕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붓기를 가라앉히며 열을 내리고 도의를 해소할 수 있지만 록두의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공복에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비상과 위상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은 록두탕을 적게 마셔야 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제28회 상해 국제영화제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의 해에 상해에서 주최한 첫 번째 국가급 문화성회로서 올해 상해 국제영화제는 개봉률이 새 기록을 경신했고 업계 화제가 새롭고 다양하며 대중들의 참여 분위기가 농후하고 인문학적 요소가 많았습니다. 국내 유일한 국제 A류 영화제인 상해 국제 영화제를 통해 영화의 도시 상해는 재차 전 세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금작상은 국제적 시야를 충분히 구현했고 국내외 걸작들이 한 무대에 올랐습니다. 중국 영화 대서양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모로코 감독 야신 이드리시와 배우 하디자 아마리가 영화 할리마로 각기 최우수 감독상과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으며 중국 배우 장송무는 향한과의 합작 영화 종리 상자 속의 비밀로 남부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 벨지크 영화 미광 소녀가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상해 국제 영화제는 125개 국가와 지역에 근 4,100부 영화를 접수했습니다. 49부 영화가 금작상 5대 부문에 진출했으며 34개 국가와 지구가 포괄되었습니다. 그중 41부 영화가 세계 첫 개봉작으로 비례가 83.67%에 달해 2025년 대비 6.12포인트 제고되었습니다. 주 경연 부문과 다큐 부문에 진입한 모든 영화는 첫 개봉입니다. 점점 많은 국내외 영화인들이 개봉 도시를 상해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경연 영화 외에 수많은 해외 신작들도 상해 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습니다. 헝가리 국가영화학원 주석이며 감독인 케일 사바는 이번 영화제에 2025년 신작 헝가리 결혼식을 추천했습니다. 케일은 상해 국제영화제는 아시아 범위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영화제로 상해 영화제에서 아시아인과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장르를 볼 수 있고 서로에 대한 려해를 증진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수년간 국제 교류를 갈고 닦은 상해 국제 영화제는 글로벌 보급력이 지속적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번 금작상 후보에 오른 영화는 지난해의 28개국에서 34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처음으로 가나,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의 출품작을 접수했습니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영화도 최초 등장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신흥 영화 지역들이 상해 국제 영화제에서 일상화 전시 플랫폼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상해대학 상해영화학원 교수이며 상해영화평론학회 회장인 류해파는 국제적인 A류 영화제에서의 위치와 전략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근년래 상해 국제 영화제는 유럽의 3대 영화제와 주목점과 포괄면에서 달라지고 주동적으로 자아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로써 주동권과 선택 범위가 덜 넓어졌으며 더 많은 새로운 역량을 상해 국제영화제로 끌어모을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67부 무엇 때문에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강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천년의 도자기 도시 경덕진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등주시 한 화상석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12명 승객의 안전을 지켜냈으나 정작 본인은 좌석에서 쓰러진 버스 운전기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듬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먼저 20차 당도해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67부 무엇 때문에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강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박민걸 아나운서입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두 개 큰 국면을 통합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가의 문화 소프트 파워와 우리나라의 국제 전파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린 전략적 포치입니다.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해 개혁과 발전의 안정을 위해 유리한 외부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의 절박한 수요입니다. 역사가 요구하고 풍부하고 심오한 중화 문명은 중화민족 특유의 정신적 표징으로서 당대 중화 문화의 기반이고 인류 문명의 진보를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국제전파의 수정혁신을 힘써 추진하고 내부 선전과 외부 선전 체제를 잘 조정하고 중화 문화의 대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여론에 대한 인도와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이 현저하게 강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형세와 임무에 직면하고 있는데 현 시기 국제 여론장의 대결은 매우 큰 정도에서 담론 경쟁과 서사 경쟁인데 특히 서방 세력이 강하고 우리나라가 약한 국제 여론 구도에 비추어 담론과 서사에 대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려면 중국의 담론 체계와 서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 국내외에서 모두 통하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범주, 새로운 표현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중국의 이론으로 중국의 실천을 해석하고 중국의 실천으로 중국의 이론을 승화시키며 우리나라의 종합 국력과 국제적 지위와 걸맞은 국제 발언권을 형성해 중국의 이야기 및 그 배후의 사상적 힘과 정신적 힘을 보다 충분하고 선명하게 과시하고 역사적 위협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리한 외부 여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은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는 데서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문명은 상호 교류로 다채로워지고 상호 참조로 풍부해집니다. 문명의 상호 소통과 융합을 견지하고 각국 인민이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신적 유대를 튼튼히 다져야만 인류 운명 공동체를 보다 잘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화 문명은 예로부터 개방성과 포용성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 바 기타 문명과의 상호 교류와 참조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끊임없이 유지해왔습니다. 5천여 년에 달하는 중화 문명의 발전사가 충분히 설명해주다시피 종, 기술, 혹은 자원, 인류, 심지어는 사상, 문화를 막론하고 모두 끊임없는 전파, 교류,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습니다.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려면 각종 형식의 인문 교류 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중화 문화와 각국 문화가 상호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추진해 공동 진

0: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희망과 도전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뚜렷이 심화되고 있고 문명 충돌, 문명 우월 등 논조가 인심을 어지럽히고 있기에 문화 교류, 문명 참조를 강화하여야 할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문화 강국 건설을 추진하려면 중화 문화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중화 문화의 대외 진출을 더욱 잘 추진해 중화 문화의 힘을 과시하고 중국의 이야기를 고양하고 문화로 사람을 교화함으로써 세계를 향해 보다 중국 특색을 갖추고 있고 중국의 정신을 구현하며 중국의 지혜가 잠재되어 있는 우수한 문화를 해석하고 보급하며 중화 문명이 내포하고 있는 전 인류의 공동한 가치를 고양하고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확고히 수호함으로써 인류 문명의 진보를 위해 새로운 보다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국제 전파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파력은 영향력을 결정하므로 국제 전파 능력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대외 선전 사업에서의 한 가지 중요하고도 긴박한 전략적 임무입니다. 중국을 널리 소개하고 선전하는 사업을 잘하여 진실하고 입체적이며 전면적인 중국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나라의 국제 전파 능력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임무로 삼고 국제 전파의 효과성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대외 선전과 소개를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습근평 총서기의 고차원 방문과 중요한 회의와 활동에 대한 대외 선전을 잘하며 습근평 총서기의 저작에 대한 번역 출판과 해외 보급을 잘하여 습근평 총서기의 인격 매력과 령수 이미지를 생동하고도 풍부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선전과 해석을 강화해 외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은 진정으로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은 왜 해낼 수 있으며 막수주의가 왜 가능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왜 좋은가 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국제 전파의 법칙을 장악하고 전파 예술을 향상시키며 부동한 지역, 부동한 국가, 부동한 군체를 밀착한 정밀화 전파 방식을 취하고 중국을 널리 소개하고 선전하는 사업에 글로벌 표달, 지역화 표달, 세분화 표달을 추진해 국제 전파의 친화력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고 대다수를 단결하고 쟁취하며 중국을 요해하고 중국을 선호하는 국제 여론 동맹을 끊임없이 확대해야 합니다. 신시대 국제 전파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재 대우를 건설하고 강화하며 국제 전파 능력 훈련 체계 건설을 강화해 대외 선전의 인재 고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잎.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천년의 도자기 도시 경덕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84번째는 천년의 도자기 도시 경덕진입니다. 장강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경덕진은 역사적으로 광동의 불산, 호복의 한구, 하남의 조선진과 함께 중국 4대 도시였습니다. 장강의 남쪽, 남룡의 북쪽, 강서성 동북부에 위치한 경덕진은 유관 역사를 보유한 고성입니다. 경덕진은 기원전 200년에 진나라 때 고강군에 속했고 한나라 때는 타양현에 속했으며 창남진이라 불렀습니다. 기원 300년의 동진 때 형조 자사가 이곳에서 발생한 용모를 평정하고 새롭게 평정했다는 의미로 신평진으로 개명했으며 이때부터 도자기읍이 점차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덕진의 명칭은 천여년 전에 송나라 경덕 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경덕진에서 송나라 황궁에 진상한 도자기가 품질이 좋고

글자에 모두 경덕 면제라는 글자가 새겨져 사람들은 그 도자기를 경덕자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경덕자기를 만든 곳의 지명도 점차 경덕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송나라 황실이 남쪽으로 이주한 후 북방에 많은 도자기 장인들이 경덕진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당시 경덕진에서는 벌써 옥처럼 맑은 청자를 만들었는데 그 공법이 정교하고 수법이 세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도자기 전문소인 도기도 이때 편찬됐습니다. 800여 년 전의 원나라 때 경덕진은 중국에서 도자기 제조 기술이 가장 높은 도요를 가지고 있었으며 원나라 조정의 도자기 관리 기관인 부량자국도 경덕진에 설치됐습니다. 고후 명나라와 청나라 때 경덕진은 줄곧 도자기업의 중심지였으며 황궁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관유도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경덕진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가 번창한 중국 4대 유명 도시이자 명실공히 도자기의 도시였습니다. 현재도 도자기의 도시인 경덕진은 모양이 우아하고 품종이 다양하며 품격이 독특한 많은 도자기를 만듭니다. 옷같이 하얗고 거울같이 밝으며 종이같이 엷은 경쇠같이 맑은 소리를 내는 경덕진의 도자기는 도자기 예술의 보물입니다. 다양한 경덕진의 도자기 중 백색과 청색이 조화를 이루는 총화자와 반투명한 구멍이 신비한 룡룡자, 채색의 꽃이 화사한 분채자, 오색의 무늬가 아름다운 안색요자 등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원나라 때 제조되어 명나라와 청나라 때 최고의 번성을 누린 총화자는 백색과 청색이 어우러진 도자기가 오랜 세월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아 영원히 지지 않는 청색의 꽃이라 불립니다. 요리를 박은 도자기라 불리는 룡룡자는 두각 기법을 이용해서 도자기에 청색으로 온갖 무늬를 새겨 청화 룡룡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동양예술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분채자는 부드러운 색상으로 그린 전설 중심의 온갖 스토리를 담아 중국풍이 다분합니다. 안색요자는 요로에 산화 금속을 추가해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 풍성하고 다채로우며 자연스러운 온갖 색채의 무늬가 형성되는 도자기입니다. 안색요자는 굽는 과정이 어렵고 색채가 아름답다고 해서 인간이 만든 보석이라 불립니다. 1700여 년의 도자기 역사는 경덕진의 풍부한 도자기 문화를 부여했습니다. 경덕진이 보유한 정교한 도자기 제조 공법과 독특한 도자기업 풍소, 소중한 고대 도자기 문화 유적은 도자기 역사 연구에 참고적 가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재 경덕진에는 30여 곳의 고대 도자기 문화 유적이 보관됐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명소는 호전고요 유적지와 고룡고강 유적지입니다. 경덕진 도요 중에 보석이라고 불리는 호전고요 유적지는 경덕진에서 역사가 가장 유구하고 규모가 가장 큰 도요입니다. 이 유적지에서 당나라 후반과 성원, 명나라 때의 도자기 문화유산이 출토되어 7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경덕진의 도자기 제조 기술과 도자기 예술의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고룡 고강 요족지에서는 질 좋은 점토가 나서 유명합니다. 경덕진 도자기업의 홍성은 도자기의 발전을 이끌어 경덕진은 이로부터 강남의 대표 도시라 불렸습니다. 원나라와 명나라, 청나라 때 번창한 도자기업으로 상인들이 경덕진에 밀려들면서 많은 거리를 조성되고 건물이 축조되었습니다. 경덕진에 지금까지 보존된 명나라와 청나라 때 건물은 100여 채가 넘습니다. 다수가 당시의 관리와 부자들의 주택이었던 여러 건물들은 규모가 웅장하고 조각이 정교하며 품격이 독특해 고건물 연구와 도시발전사 연구에 중요한 참고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삼료묘 옆거리는 고대의 안희와 강세를 오가는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현재도 80m 길이의 명나라 때 거리와 다수의 명청 시기의 고건물이 보존돼 그 거리를 거닐면 명청 시기 경덕진의 보나

0: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종국 창건 후 이곳의 도자기업은 더 좋은 발전을 가져와 오늘날 경독진의 4대 도자기는 품질이 더 향상되고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품종도 더 늘고 공법과 디자인도 더 풍부한 경독진의 도자기는 현재 세계 102개 나라와 지역으로 수출되며 경독진은 도자기의 도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칩니다. 어력대 도자기를 한 공간에 모으고 천년의 역사를 설명하며 도자기의 도시 문화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 1980년대 경독진은 근교의 품격이 독특한 명소인 고도자 력사 박람구를 조성했습니다. 고대 도요와 명총식의 건물 도자기 력사 박물관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 명소에서는 도자기 제조 과정을 직접 보고 경독진의 도자기 공법과 고대 도요의 풍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황산 산발에서 파양호 벌판으로 과도하는 지대에 위치한 경독진은 풍부한 도자기 역사를 보유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거느립니다. 도심의 련화당은 도시에서 보기 드물게 고유함을 자랑합니다. 한자로 료자 모양으로 된 련못에는 련꽃이 화사하고 수양부들이 한들거리며 련못의 주변에는 아늑한 오솔길 양쪽에 정자와 루각이 예스럽습니다. 경독진의 거리를 걸으면 풍부한 도자기 유적과 예술은 명총식이 고건물 곳곳에 가득한 온갖 도자기들이 경독진의 풍부한 도자기 문화를 말없이 설명하는 듯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 나에게.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은 등주시 한 화상석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국호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0: 산동 등주의 용천문화광장 북부에는 한나라 시기 건축 풍격을 본따서 지은 독특한 건물 등주시 한화상석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등주시 한화상석관은 국가 1급 박물관, 국가 3A급 관광구일 뿐만 아니라 산동성에서 유일하게 한화상석을 주제로 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한부의 한나라 역사책 마냥 천년 전의 이야기를 묵묵히 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시기 등주는 등현이라 불리웠고 산동 문화와 중원 문화의 합류지대로 농업이 발달하고 수공업이 번성하며 한나라 사회 풍모의 전형적인 축소판이었습니다. 이로써 등주는 한화상석의 중요한 발원지이자 집중 출토지로 됐습니다. 청나라 말기 민국 초기부터 등주에서 부단히 한나라 시기 화상석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당면 관내의 한화상석은 2천여 개에 달하고 각종 한나라 문물은 2만여 점에 달합니다. 20세기 50년대 이 소중한 문물들은 현 문화관에서 전시됐습니다. 1958년 등현 박물관이 창립되며 한화상석은 역사혁명 문물 부문에 진열됐다가 그 후 전문 전시청을 설립했습니다. 1997년 등주시 한화상석관이 박물관 내에서 공식 성립되고 개방됐습니다. 2007년 정부는 3천여만 원을 투자해 용천문화광장 북부에 신관을 세우고 2008년 3월 신관이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관내에 들어서면 대한왕조에 돌아간 듯 한나라를 모방한 건축 풍격이 물씬 풍깁니다. 박물관은 4층으로 구성됐고 층마다 기능이 명확하게 획분됐습니다. 1층과 지하 1층은 기본 전시청이고 2층은 동서 두 전시청과 휴식구역이 설치되어 있고 3층은 복구실과 사무구역, 4층은 멀티미디어청입니다. 대표적인 정품청은 1층 동부에 위치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정교한 화상석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부와 신분을 상징하는 옥벽과 영생불멸을 뜻하는 상록수는 한나라 사람들이 몸은 죽어도 얼은 죽지 않는다는 관념을 보여주었습니다. 우경도는 한나라 농업 생산 환경을 생동하게 보여주었고 사수승정, 주몽왕, 서왕모, 회견 등 화상석은 풍부한 역사문화 정보를 담았습니다. 전시청 내 석한무제 시기 석곽 화상석은 음각의 수법으로 상록수와 옥벽 무늬를 새겼는데 가장 대표적인 한화상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층 서부에 위치한 사당청은 동한시기 묘지 앞에 있던 지상 건물을 전시했습니다. 이곳은 친지들이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르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는 서왕모, 소차와 양차, 방직도 등 화상석들이 있고 190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소중한 영원 10년 기념 화상석도 있습니다. 지하 1층 동부의 석곽청은 중간에 상실석광묘와 단실석광묘 두 채의 석곽 복구묘지를 전시했습니다. 석곽은 산동 안이 북부 조기 화상석묘의 건축 형식입니다. 경대에는 수많은 조기 석광묘들이 출토한 적이 있어 한화상석의 기원과 한나라 장례 풍속을 연구하는 데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전시성에는 또 한나라 장인들의 뛰어난 기예를 감탄케 하는 별을 입에 문 봉황, 쌍룡, 쌍봉 화상석이 있습니다. 석실청은 지하 1층 중서부에 위치해 있고 방상시도, 코끼리 타는 승려도, 사냥도 등 화상석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 북송벽화묘와 원강군현묘 두 채의 큰 묘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석실묘는 동안 시기에 나타난 새로운 묘지 형식으로 등주 고대 문화 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북송벽화 석실묘의 발굴은 산동 지구에서 극히 드물어 송나라 문화예술을 연구하는 데 대해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기본 전시 외에 등주시 한화상석관은 또 각지 대학교와 문화박람 등 단위와 손잡고 문화교류, 림시 전시, 공익 강좌 등 행사를 주최하면서 한화상석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등주시 한화상석관은 문물의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전승의 중요한 담체로서 그 독특한 역사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로 우리가 한나라 사회를 요약하는 중요한 창구로 되고 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너만의 길.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12명 승객의 안전을 지켜냈으나 정작 본인은 좌석에서 쓰러진 버스 운전기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최근 절강 조산에서 버스 운전기사 조요가 운전하던 중 갑자기 질병이 발작했습니다. 생명의 최후의 찰나, 그는 혼신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두 번 밟아 차를 안정적으로 세웠습니다. 이로써 12명 승객들의 안전을 지켰고 저녁 퇴근길의 수많은 차량과 운전자의 안전도 지켰습니다. 6월 15일 18시 33분 감시 카메라는 놀라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조요의 몸이 갑자기 앞으로 기울어 하마터면 핸들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러고는 억지로 몸을 곱게 펴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신호등 길목에 버스를 세우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나른해져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도선을 들 힘도 없었고 두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18시 34분 그는 갑자기 온몸에 힘을 주고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힘을 몰고 다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 한 발로 브레이크를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쓰러졌는데 오른발은 여전히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의 승객들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앞으로 가서 살펴보니 운전기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120, 110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과 의료진이 신속히 도착했고 경찰 두 명이 조유를 길가로 옮겼고 의료진이 무릎을 꿇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23시 17분 조유는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의 진단에 따르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인한 심근경색이 사인이었습니다. 조산시 대중교통요한회사 안전생산부 장려 부장은 사후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다시 쓰러져서 발을 불면 마침 도로면이 울퉁불퉁해 차가 미끄러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유는 위험 상황을 차단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주차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 차량 정지 상태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힘있게 밟으면 차가 자동적으로 잠겨집니다. 조유는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도 이 관근 동작을 완성했습니다. 이 본능은 그의 22년 운전 경력과 34만 킬로미터 안전운전의 축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19년 입사 이래 무사고 무교정 위반 무신고를 기록한 그는 연 7년 동안 안전운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타이어 펑크는 어떻게 처리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날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승객이 갑작스레 병이 발작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지 등 수많은 훈련을 거쳐 뼈속에 스며든 본능으로 되었습니다. 조유의 동료들은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혈당이 다소 높은 것 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출발 전 그는 여느 때처럼 불편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 련가.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청나라 애국 정치가 임칙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임칙서. 자는 소목이고 복근성 후관현 출신이다. 1811년 진사가 된 후 공자진, 위원동과 함께 경시에 치용해 학문을 제창했다. 임칙서는 선후로 동동하도 총독과 강소 순무, 호강 총독에 역임했다. 임칙서가 벼슬하던 시기 청나라는 은혜 부족으로 백성들은 곤경에서 허덕였다. 그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과의 아편무역으로 인한 것이었다. 당나라 때 조공품의 한 품목으로 중국에 들어온 아편은 황실, 귀족, 급기야 민간의 부유층에까지 급속히 확산됐다. 1820년 아편 수입량은 4천여 상자, 1838년에 와서는 아편 수입량이 4만여 상자에 달했다. 18년 사이 중국의 백은이 2억여 원이나 아편 무역에 당진됐다. 호광 총독을 담임하던 시기 임칙서는 도광제에게 아편을 금지할 때 관한 조진 아편 금연서를 올려 이미 상주된 황작자의 엄금론에 찬동하면서 구체적이고 강경한 방법을 제시했다. 임칙서의 제의는 즉각 황제에게 받아들여졌다. 황제는 그를 음차 대신으로 봉하고 광동에 파견해 아편 흡연을 근절시키도록 했다. 임칙서는 광동에 도착한 후 먼저 아편 밀수, 흡연 장소, 아편을 운송하는 영국 선박 등에 대해서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한 후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편 금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아편 판매 상들은 3일 내에 그들이 소유한 아편을 바치해야 하며 외국 상인들은 앞으로 영원히 중국의 아편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강경히 요구했다. 임칙서는 아편을 피우는 사람, 흡연자에게 기구나 설비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엄벌을 내리는 한편 중국과 영국의 무역을 전면 중지시키고 군대를 파견해서 영국 상관들을 포위했다. 1839년 임칙서는 영국 상인들에게서 몰수한 아편 2만 238상자를 홈은 백사장에서 소각시켰다. 당시 이 아편을 소각하는 데 20여일이 걸렸다고 한다. 아편을 소각한 임칙서의 장거는 중화민족의 존엄을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편 소각 사건으로 중국과 영국 관계가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에서 영국의 한 수병이 중국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임칙서는 살인한 영국 수병의 인도를 요구했으며 영국 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 분쟁을 계기로 영국은 자국 상인들의 이익을 더욱 확대하려고 전쟁을 선포했다. 1840년 영국 원정군이

0: 강동에 파견됐는데 임축사가 바다 방어에 전력했기에 영국군은 광동을 포기하고 요네를 따라 북상해 베이징을 위협했다. 이에 크게 놀란 조정은 임칙서를 해임했다. 1841년 임칙서는 이른바 아편 전쟁을 도발했다는 죄명으로 신강에 유배됐다. 임칙서는 벼슬하던 기간 중국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하여 그는 해당 인사들로 하여금 외국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게 하는 한편 외국의 동태를 알기 위해서 신문, 잡지, 서적 수집과 번역을 적극 추진해 사주지, 화사 이언 등을 편찬했다. 그가 남긴 조서로는 인문충 공종서, 운좌산 방문초, 운좌산 방시초 등이 있다.
1: 끝곡으로 추억의 향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야니미네 관네 가츠리 볼와시 흐데르나 우시브 한 왈시네 바트르 장주로 이운의 시리기의 여거로 니라 벚껌 디노 가츠르 볼볼아 흐시르가 볼이유 그러니 만다 하트슨 소바가트 세너샤 과르비니 바감티니 가

문에다 가위야 여기 왈간 섬들이 덤든지 예님인 관내 갔지라 한월스인 지르 니근 들른 보갓 지르긴 홀리기 꽈르빈 늦들어 암롤지 여름이기 들거면 진 올멋도 막 노름멋도 달싸 대선네 배들이 아직을 하루를 만나기 장질러 니근 장준두루 다시 아직고 안탄네 보여 자시 만나기 장질러 면친 문너 우시 어떤 대선네 배들이 아직을 나

아랍은 논여유엔쇼 흐름 득순네 따라가 성지 아스르드르 덥신 매연진 아직이 에르벌거가 대신네 배들리 우치래 이운 왈틴 지르니근

은혜 애들이 우지면 예니 민관드로 배희기 두르도르트웨 찌찌 짤그지 멋뚫어후 서뜨빈 따라가 친이원 원수에 치르 장군 니그 늘른 따락뜨는 범팅 아찔어스 보로는 갔으니 따라가 예니 민관나스 두승가지라 제두 지르기 뭐지 후레다르란 뭐지 지르기 훌리 아무런 후레다르란 뭐가 늙은 월흰 장준이 늘떨던 도듯 수이랑 친입의 늙은 살라 시르기기 앞조 한월심 배들리 아직을 흐머제 쨍문절리기 흘러주 쨍시탕 놀이 대려면 수이랑 엄너시 발름 면친 한월심 지르긴 배들리 아직을 내이쇼 자 어군이 들떠트회 월수연수 펑지 흩누들 지르기 흘러 아멀스네 따라가 왈신 복도 의질로가 부여가라지 의진의 부인의 배들 양으로벤 으르근 대한 보감 드셔 대한 우스거지 대스티 다른 음질로 돌아올 복도 의진의 부인 주들 후이금은 아수후인 있었 의진 복도 제를 보는 걸로 아 토르차골로 니근 들은 과르분 마음 대발하지 수 니근 들은 말로 땅면 내도 떨어 대스티 올로 음질로 왔다가슨 가위야 올로 음지 이음는 이가위야 배기 볼볼 털차가 우리 뭐 멋져 왔으라스 어심 보이네 느금 받리 걸 왔으 연서 참에 흘리고 만산나 야머리 받르금에 흐마바스 소니 근들은 들히 된들 맞지 소네 어치는 나스 바락슨 가지로 루훈 보감 팀어 수상 소네 후르첸들이 얼솔럭슨 오라 얼솔럭슨 손벌어 은듯 흐디 가지를 배나 그 자수바 펑지은 누기 성사 아 은듯 따뜻절 흐뚜르분 좀 가지를 삼배나 하간 으꾼이 성사 울나 댄털란 대신이 디르 디 암질 때백 다시름 들 복도 어진치 미니부여 가부야 틴 세딘 후르첸들들 아시드 아 수상수기 아수락슨 서민 없나 아시지 어우린 부여란 후지시했다야 금만 산나 은왔다네 대인들 어우린 부여란 일직슨 왔시라스 솜네 흔 해주가르 웅르가르 히드르 어쩐 전민이 부이 바틀럭드르 웅르 토부구에 베나 이마스 연수의 진이 우측을 발발 야므레 베이안 펑지 연수의 한의 진내 은우기 성사 토안간세 흔 바따주증 글래 바스 늑탈라란 타르나 야드글 소 은우드르 월신 닷가드 니까비야기 배굴 과르분 범티 덧들주 배힛 하느진 의식이은 그가 무리기 산안더치 의식이은 아룬가비야기 산안더랏 어슈럭슨 오라 수미은 놈은 첸들이 흔작다 호지스 쉐타야 으슨 볼볼 주름 테더런 쥐테 응으지 바다도 볼볼 연쇄 오글나 버그드진에 벗슨 볼기 볼볼 오브린 보이바도 하트야 주시르나 팀 멋지는 하간 의지나 다 허저 멀듯 굳이 샷단다 팀 벌로 치르 토라 말나 그지 의지네 잘라 뜨두들 어 우리 뭐 이어는 능 살라 시리기기 와들듯 속이 보이버다 걸었지 이광산을 뚫었네 짝들어 어찌야 흠만 은우들을 덕지기 누이서 소 문어도 문어 아시카르 불트걸 인슈리 늙은 우시기 늙은 들러 농르제 으르꾸 만가림 바르착 벌룩은 너른 수 타브니 명은 지르기 앙티 살가 낫지 은 타브니 명은 지르기 벌 차가 메로 간지
차간 허치시 음수버 하간에 보이 벌럽스르린 차간 허치시 기보이 드건 음서 수 차간 먹는 허익돌리 기보이던 점글지 늙은 살가 답은 명은 지르기 살가 잡 한어찌니 로긴 좋은 두루 덥쇼울지 샤우야 흘리긴 벌벌 쪼긴 작두루 문너 늙은 시르걸 흩룰릇 은어던 문너 유광산 늦도 올리시글릇 수상순의 샌들이

아르빈 너니 헤벅도 의지느 한징디 하가리기 수부여헌 대칠바 아바님은 흥부를 챈드라 얼쏘락스나 아꼬리기 시글르드니 예블리 연민지 관리 간다 빨리 악슨 여호와이르테 다시름들 워시열도 진네 원인 소지긴 귀청거들 오로 왔사라 잠라디아블라히 안하시 으뜬네 아치발롯 가비야기다 아일한도 디아시무 아스네미네 우르후근다 수비히다꼬라들리유광산미신지 두르브언니 조언가진 우주를 알게득신다 왓나스금은비니오 어브림바이소다 아일게 얍슨 차가 바가 비시 얍슨 잠을 좋은 비시 얼마를 주름이노 스티글리 복도 흐진 업쇼젓는 그릇처럼 봤지 오줌지도 오니 왔이 마하사라 비가드 말원 능더에르 말한 일리쇼 악뜨은지 홀근내가 절로 지우기건 도거도끌 닥달치라 아르빈너네 샹소네 어소락스는 오니 발발 아자른 아자른 잠을지 아르빈지 어러니 복도 의진드 쇼여 홀기 완야그제 로기인저너 버그디지는 보아시우히 차간 흘르 쇼여 메른드라 한징디 한자라라 우르치 메른드르 흘렉슨 우는 느진 복도요 상수 박신 어떠 샌드리 어설든 오리벌벌 사한사한 바하른 여울아 올레 흐르면 느근데 흐르발제 페루이소 하간 느진 우글라 시르기 아주 여울아 복도 흐문 포인트는 상수기 어설 흐슨 오로스네 우짐지 바하리야 그제

오줌지 뚱오리기 느건 지레가 아자르디아우 집에 뜰 그누터 해놓어 죽어선 시다 시르긴 이먼 가르지 아글레긴 오리기 해고름 볼아보시 느거라가 기들이 아흐뜨니 홀리기 알호라드 창나드 우치글리 포긴도 온다 떡으로 마인테 느그니 멍가르지 수네 위드 아흐뜨네 절어기 떡그만 다티바 시그달바 창나드 우치 뜨끌에 빠르바 헨주거스 아기능 대다 더시는 배가 고아름 지르가 포긴도 빠라 해놨어 만드바 어군이 수 우즈부설 어진박 그건던 될다 은 누들만의 은가지리 이르스니 발울이 유네 바르기 믿었음 막다 은 포덕을 치르긴 이유만 깔지야할 우치센 우치 좋은 막다 어진박도 친입의 딸이 숨어서 빠른 놈은 온드라골 내가질 뿌이 달들지 배 흐르흐때 미니브이 니근들어 얼발아 디르칙스미 데스네 배틀이 우지스구에 흐마바 박다 의지네브이야 어디 박스들은 땐 손안에 덤다 어루띠 와서 니근들은 세신 흘먹지 은자르라가 자수 지니브이 다리 운어흐르 데스는 문어 흐르디스틴들 돌볼 다리 왔다가지 아 얼른 지륵 오브린 부연 허적 흐르게 그제 깨고해 왁다지네 부여 얼른 이쳐 바라오로 꽈라방가질 제때 샤우야메리기 더 훈노로 한든 여빠 더위서 쏘네 부여 지륵 좋은 와치라스 장준바가 와치라스 데스네 부여 배틀이 아직을 제때 친위원 오브린 부여로 지르더라 이르네 에잇 진위원의 부여